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오, 와우. I am full. Oh, it was really delicious. Oh, this restaurant looks really nice and fancy. Honey, how did you choose this place?
2: 어떤노? 진짜 고급이제?
3: Oh, look at all these cutlery and plates. They look all so expensive.
2: 여기는 사람들이 이 식당에 오면 숨만 쉬어도 돈이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3: Wow, I've never been to a place like this before.
2: 그래도 우리가 이런 데는 한번 와봐야 그 뭐고 SNS도 올리고 한다 아이가. 진짜 좋지?
3: Oh, thank you for bringing me to such a wonderful place. Next time, it's on me.
2: 잠깐만 잠깐만 wait a minute. Next time, 다음에 네가 산다고?
3: Oh, of course. I have a conscience too. Since you made a reservation at this expensive restaurant for me, I'll take you somewhere nice next time.
2: 이거 N분의 1 해야지. 내가 사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이고?
3: When you said we were going to make a reservation, I thought you were treating me. Isn't that what you meant?
2: 아니, 아니, 아니. 네 그게 무슨 말이고, 무슨 말이고. 예약은 예약이고, 밥값은 각각 내야지. 잠깐만, 보자. 계산서에 1, 10, 100. 엄마야, 진짜 많이 나왔네. 잠깐만, 내가 계산기로 나눠볼게.
3: Oh, do you really have to go that far? Are you really going to put a price on our friendship like that? Huh?
2: 야, 계산하는데 헷갈리니까 조용히 좀 해봐봐. 125만. 야야야, 야, 잠깐만, 니 어디 가노?
3: Oh, thanks for the meal. I don't want to put a price on our friendship, so I'm going to head out first. 나 간다.
2: 오늘 배워볼 표현, 다음엔 내가 살게. 영어로 뭐라고 해?
4: Next time, it's on me.
2: Next time, it's on me.
4: 누군가로부터 식사나 음료를 대접받았으면 다음엔 내가 살게 라는 의미로 it's on me. 직역하면 그건 나에게 달려있다 처럼 보이지만 내가 계산할게, 내가 살게 라는 뜻입니다. 저녁은 내가 살게, dinner is on me. 음료는 내가 살게, the drinks are on me.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다음엔 내가 살게. Next time, it's on me.
4: Next time, it's on m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0: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6: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7: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8: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6: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8: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6: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8: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6: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8: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6: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8: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6: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8: Refuse, reduce.
6: Reuse, recycle.
8: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중에 지도 교수님이신 김승재 교수님께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만큼 그래서 당시에는 작품이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영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동명이인인 것 같다. 이런 또 약간 저 혼자만의 기쁘지만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해첫 출품이라 솔직히 이제 큰 기대 없이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출품을 했는데, 혹시 이제 했냐라는 전화가 왔을 때 솔직히 이제 그더 놀랐었거든요. 어떻게 아셨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상당히 이제 기쁜 마음으로 네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네.
1: 근데 동명이인인 줄 아셨을 만큼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었겠네요.
0: 맞습니다.
1: So he shares that he first heard the news from his academic advisor, Professor Kim Sung-jae, on his way home from university. Honestly, at first, he thought it was someone with the same name, as the work could not be viewed yet and only English names were visible at the time. Because this was his first international submission, he had applied quietly without telling anyone and without high expectations. He was even more surprised when Professor Kim Sung-jae, who had not known about the submission, called to ask if he had entered. So could you tell us what kind of Biennale Golden Bee is and what significance the platform holds in the world of graphic design? So Golden Bee는 어떤 비엔날레인지, 세계 그래픽 디자인계에서 이 무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아, 네. 일반인 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비엔날레이긴 한데요. 이게 그 인터넷 찾아보면 너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골든비는 이게 이제 모스크바 국제 그래픽 디자인 비엔날레는 세계 포스트 및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손꼽히는 최고 권위의 국제 비엔날레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골든비는 1992년 창설된 이후 전 세계 수만 점의 작품이 출품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 그래픽 디자인 무대 중 하나의 그 위상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실험성과 예술성을 증명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무대인 만큼 이곳에 작품이 선정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세계적인 무대에서 거둔 정말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So he explains that the Golden Bee, which is Moscow Global Biennale of Graphic Design,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authoritative and prestigious international biennales in poster and graphic design.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2, tens of thousands of work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submitted, making it one of the largest and most influential contemporary graphic design platforms globally with immense prestige. Because it serves as a stage where world-class designers fiercely compete to prove their experimental creativity and artistry, having one's work selected here is in itself a deeply meaningful and proud achievement. So could you tell us about the piece selected for the final exhibition, what inspired you to create it, and what message did you wish to convey through your work?
2: 최종 전시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와 그 안에 담고 싶었던 메시지를 소개해 주세요.
0: 아, 네. 우선 전체적인 이미지 작업은 수묵한 느낌의 한글 봄입니다. 보통 붓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글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저는 필체도 좋지 않고 붓글씨를 배운 적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솔직히 예, 잘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 생각한 방법이 입으로 바람을 불면서 이제 글자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니까 그 먹물감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불규칙적인 흔들림의 먹번짐이 생각보다 이제 훨씬 좋은 느낌으로 예, 표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수십 장의 샘플을 제작을 하고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봄이라는 글자를 완성했습니다. 이게 외형적인 작업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봄이 담고 있는 내면적인 의미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꽃을 피우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다른 사람보다 빠르거나 늦을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반드시 자신만의 때가 찾아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가 바로 자신의 꽃을 활짝 피우는 봄이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1: 입으로 분 번짐 효과와 네. 누구에게나 봄은 온다
2: 라는 메시지가 네. 참 따뜻합니다. So he explains that the overall visual depicts the Korean word pom, spring, rendered in an ink and wash painting style. While writing typically involves brushes or traditional tools, he felt unconfident in his calligraphy and handwriting, which led him to create the letter forms by blowing air with his mouth. This technique produced irregular, organically bleeding ink effects that captured a far better texture than expected. He generated dozens of samples until achieving the desired expression, selecting the best piece to complete the word pom. Inwardly, he shares that the work carries the meaning that a time to bloom comes for everyone. Though that moment may arrive sooner or later than it does for others, each person inevitably encounters their own season, their very own spring, when their unique flower blossoms. The core message encourages people to avoid comparing themselves with others, stay true to themselves, believe steadfastly in their path, and keep pushing forward with courage.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re speaking with Professor Cho Byung-chul of Silla University. He is sharing his insights on the stories behind these globally recognized works, the borderless power of design, the essential competencies for designers in the AI era, and educating the next generation of designers. So designers from 70 countries with diverse language and cultural backgrounds participated in this biennale. Graphic design must deliver messages across language barriers while also capturing the distinct cultures and identities of respective regions. How do you believe designers should find a balance between universal appeal that resonates anywhere in the world and one's own culture distinctiveness?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70개국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각 나라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도 담아내야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보편성과 자신만의 문화적 고유성 사이에서 디자이너가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0: 네, 이번에는 제가 답하기가 상당히 깊이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짧은 식견으로 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듯해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자인에서 보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시각 디자인 전공이 아닙니다. 광고 홍보학을 전공하면서 기획과 마케팅을 공부하던 중에 광고 디자인을 접하게 되었고 디자인에 대한 흥미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때 디자인 쪽으로 시야를 넓혀주셨던 분이 바로 김성재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품 디자이너 중 한 분이 디트람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좋은 디자인의 10계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좋은 디자인은 혁신적이다.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유용하게 한다. 좋은 디자인은 아름답게 한다.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즉 복잡한 설명 없이도 제품의 구조가 눈에 보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제품 디자인에 국한된 내용이긴 하지만 포스터도 하나의 제품으로 본다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 보편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죄송합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 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편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So he shares his personal view that universality should take precedence in design. Reflecting on his own background, he explains that he did not major in visual design, but rather studied planning and marketing and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before encountering advertising design and choosing it as his profession. A transition inspired by Professor Kim Song who broadened his horizons. Returning to the question, he notes that he favors designs containing messages anyone can easily understand, citing one of his favorite product designers, Dieter Rams, and his 10 principles for good design, particularly that good design makes a product understandable without complicated explanations, he suggests that if a poster is viewed as a product, the same logic applies. He emphasizes that the most essential point is conveying one's unique, distinctive value upon a foundation of universal empathy. So a total of 4 works by faculty members from the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at Silla University were selected for the final exhibition. How do you evaluate these remarkable results? 네, 신라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교수진의 작품이 총 4점이나 최종 전시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0: 죄송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지도 교수님이신 김승재 교수님과 함께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이번에 골든비 전시 선정을 통해 신라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선정이 학생들의 창작 활동과 학부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흐름을 교육에 반영해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라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예술적 디자인적 교육 역량이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 네, 스승과 제자가 함께 이뤄낸 정말 뜻깊은 쾌거네요. So he expresses that on a personal level, being selected alongside his academic advisor, Professor Kim Sung-jae, is a tremendous honor and something he is deeply grateful for. He shares that having their work selected for the Golden Bee exhibition provide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showcase the capabilities of Silla University's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to the wider world. Furthermore, he hopes this achievement inspires students' creative endeavors and contributes to the division's growth, serving as an opportunity to reflect current industry trends into the curriculum and deliver even better education. This milestone demonstrates the clear potential of Silla University's artistic and design education to resonate on the global stage. So with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such as AI, we have entered an era where anyone can generate images far more easily. Amid these shifts, what competencies do you believe will become even more critical for designers moving forward? Beyond mere technical production skills, what is the core competitive edge that only human designers must possess? AI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누구나 훨씬 쉽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앞으로 디자이너에게 더욱 중요해질 능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단순한 제작 기술을 넘어 인간 디자이너만이 가져야 할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네, 이 부분도 상당히 깊이 있는 질문이라서 이 역시도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회사와 사람들이 AI로 디자인이나 영화를 또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도 이제 AI로 제작된 작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작품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훌륭한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AI로 작업을 하든 직접 작업을 하든 제 생각에는 결국 작업자의 의도나 기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AI를 도구로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앞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방향, 기획을 잡는 것이 훨씬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가까운 미래에, 이건 제 생각이지만 AI를 넘어서 AGI나 ASI 같은 인간을 뛰어넘는 기술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창작적인 기획이나 결과물들이 더 이상 이제 우리들만의 영역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합니다.
2: 네. 네. 기술보다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는 기획이 핵심이라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3: So he notes that many companies and individuals are already producing designs and videos using AI, and AI-generated pieces can now be easily found in exhibition spaces as well, many of which are genuinely impressive. Whether working with AI or creating directly by hand, he believes that the creator's underlying intention and planning remain the most crucial factors. Therefore, rather than merely focusing on whether one can skillfully utilize AI as a tool, establishing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what to create and how to create it is far more important. He adds that if technologies surpassing human capability, such as AGI or ASI, emerge in the near future, creative planning and original outcomes may truly no longer remain the exclusive domain of human designers. And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re speaking with Professor Cho Byung-chul of Silla University. He's sharing his insights on the stories behind these globally recognized works, the Borderless Power of Design, the essential competencies for designers in the AI era, and educating the next generation of designers. So today, design has expanded

0: built in order to remain competitive on the global stage. 오늘날 디자인은 특정 전공자만의 영역을 넘어 아이디어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1: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학부의 수업은 언제나 탄탄한 기획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저희 학부에서는 그에 기반해 영상 디자인 등의 단계로 유기적인 이제 수업이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제품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명확한 기획 의도를 세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도구로서 디자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과제를 수행할 때 학생들에게 그에 맞는 다양한 샘플들을 수집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기획 아래 제작된 우수한 디자인들을 눈에 익히고 수집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디자인을 바라보는 안목과 기획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또 좀 유명한 이야기긴 한데 조너스 나이브하고 디트 람스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학생들도 샘플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존경하는 또 분이나 좋아하는 대상이 나타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0: 네. 네, 좋은 샘플을 모으며 안목과 기획력을 기르는 훈련이 참 유익해 보입니다. So he shares that classes in the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always prioritize solid planning above all else, upon which subsequent stages like video production and design progress organically. Above all, the curriculum trains students to accurately grasp the essence of a product. Establish clear planning intentions and execute design as a core vehicle for enhancing brand value. When working on assignments, he guides students to collect a wide variety of relevant samples. He believes that repeatedly observing and gathering well-crafted designs produced under systematic planning nurtures both an eye for design and strategic planning skills. Recalling the famous relationships between Jony Ive and Dieter Rams, he adds that it would be wonderful if students discover their own role models or design inspirations through this process of curating samples. So what do you consider to be good design? And looking ahead, what kind of creative work and educational approach do you hope to pursue as both a designer and an educator?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디자이너이자 교육자로 어떤 작품과 교육을 이어가고 싶은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1: 네, 이 부분도 좋은 디자인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기에는 상당히 무거운 질문이라서 지극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쯤 책을 통해서 하라케나라는 디자이너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그는 세계적인 일본 그래픽 디자인이자 무사시노 미술대학교의 교수로 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처럼 소비자가 그 안을 채우는 공백에 미학을 녹이내어 넘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라는 철학으로 일본의 M사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이끈 아트 디렉터입니다. 하라케냐는 디자인을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 디자인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깊은 생각과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같이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많은 공유와 공감을 통해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작품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0: 네, 비움의 미학과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철학이 인상 깊습니다. So he shares that his perspective on good design by reflecting on when he first encountered the designer Harakenya through a book about 20 years ago. Harakenya is a world-renowned Japanese graphic designer, professor at Musashino Art University, and an art director renowned for guiding a world-famous minimalist lifestyle brand with the philosophy of neither excessive nor deficient, infusing the aesthetic of emptiness, much like an empty vessel that consumers fill themselves. He notes that Harakenya described design not merely as creating something new, but as making the familiar feel fresh and giving people food for thought. Echoing this belief, he emphasizes that design is not just about making something visually appealing,

0: but about delivering deep contemplation and meaningful experiences to people. Acknowledging that he still has much to learn, expresses his desire to continue his creative work and teaching with the mindset of learning alongside his students, fostering mutual growth through abundant sharing and empathy. So do you have any last words as we wrap up?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소중한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교육과 작품 활동에 더욱 진심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e shares that it was truly an honor to be part of such a meaningful occasion today, treating this experience as valuable groundwork. He commits to putting even greater sincerity and dedication into both his educational endeavors and creative design work moving forward, expressing his heartfelt gratitude. And this was the interview with Professor 조병 철 of 신라 유니버시티. 오늘 뒤 인터뷰에선 조병철 신라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Now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Shine by Mr. Big.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4: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Sweet Date with Yoon Ji Lee. BEFM, Busan 영어 방송.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Great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angsa.
1: Ch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3:00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오, 와우. I am full. Oh, it was really delicious. Oh, this restaurant looks really nice and fancy. Honey, how did you choose this place?
2: 어떤노? 진짜 고급이제?
3: Oh, look at all these cutlery and plates. They look also expensive.
2: 여기는 사람들이 이 식당에 오면 숨만 쉬어도 돈이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3: Wow, I've never been to a place like this before.
2: 그래도 우리가 이런 데는 한번 와봐야 그 뭐고 SNS도 올리고 한다 아이가. 진짜 좋지?
3: Oh, thank you for bringing me to such a wonderful place. Next time, it's on me.
2: 잠깐만 잠깐만. Wait a minute. Next time, 다음에 네가 산다고?
3: Oh, of course. I have a conscience too. Since you made a reservation at this expensive restaurant for me, I'll take you somewhere nice next time.
2: 이거 N분의 1 해야지. 내가 사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니 그게 무슨 말이고?
3: When you said we were going to make a reservation, I thought you were treating me. Isn't that what you meant?
2: 아니, 아니, 아니. 니 그게 무슨 말이고, 무슨 말이고. 예약은 예약이고, 밥값은 각각 내야지. 잠깐만, 보자. 계산서에 10배. 엄마야, 진짜 많이 나왔네. 잠깐만, 내가 계산기로 나눠볼게.
3: Oh, do you really have to go that far? Are you really going to put a price on our friendship like that? Huh?
2: 야, 계산하는데 헷갈리니까 조용히 좀 해봐봐. 125만. 야야야, 야, 잠깐만, 니 어디 가노?
3: Oh, thanks for the meal. I don't want to put a price on our friendship. So, I'm going to head out first. 나 간다.

0: 오늘 배워볼 표현 다음엔 내가 살게 영어로 뭐라고 해?
1: Next time it's on me.
0: Next time it's on me.
1: 누군가로부터 식사나 음료를 대접받았으면 다음엔 내가 살게 라는 의미로 It's on me. 직역하면 그건 나에게 달려있다 처럼 보이지만 내가 계산할게, 내가 살게 라는 뜻입니다. 저녁은 내가 살게, Dinner is on me. 음료는 내가 살게, The drinks are on me.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다음엔 내가 살게, Next time it's on me.
1: Next time it's on m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rough Visit Busan and also Busan City's official social media channels.
1: Yeah, awesome. Which are, what are those social media channels?
0: Mm-hmm. You can find all the details at Busan City and at Busan City underscore club on Instagram.
1: Yeah. Yes. So go and follow them. You can also find out loads of different information. So today we covered two distinct journeys. Mm-hmm. Busan to Europe through the Arctic.
0: Yes.
1: Busan to Busan through Dejigukbap.
0: Yes. One is about Busan's future as a global maritime hub, while the other celebrates a local food that's been part of everyday life here in Busan for generations.
1: Yeah. 그래서 구독 좋아요.
0: 눌러주세요.
1: Yeah. Thank Busan you very City. Much. Yes. Come on, Busan. I love it. Thank you, Gyubi, for all of the information.
0: Thank you so much.
1: I have a question.
0: Yes.
1: Have you seen the Robot Olympics or the World Humanoid Games?
0: No, I haven't seen it.
1: When you get out of the studio, please go and search for it, especially the robots running.
0: Oh,
1: because they fall down.
0: I think I saw that.
1: You see the one fall down?
0: Like,
1: running, okay, and then it falls down, and the other guy like runs over it like roadkill. Oh, it's brutal.
0: I mean,
1: fabulous.
0: What an era we are living in.
1: What an era indeed. Indeed.
0: Anyway, yeah.
1: We'll see you next week. Yubi, thank you so much.
0: Thank you so much.
1: And enjoy your weekend.
0: Thank you. Bye-bye.
1: All right. Let me give you some on the mic and then we'll be back after this.
2: Hello, I'm Olivia. Today, we're going to meet a doctor. Hello, teacher.
3: Hello, I'm 서면 다니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동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수식어를 척추 박사님이라고 해주셨거든요.
3: 척추 환자분들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척추 박사로 소개드려봤습니다.
2: 그러니까 오시는 연령대가 60대 이상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3: 전 연령대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고 있지만 60대, 70대 환자분들이 좀 제일 많죠. 젊으신 분들이 그냥 허리 삐끗해서 저희한테 침 치료받고 추나 치료받고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60대의 척추 건강은 50대의 생활과 습관들에서부터 비롯되고 40대의 척추 건강은 30대 때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진료 모토입니다.
2: 근데 언제부터 어떻게 척추 박사님이 되셨어요?
3: 사실 이제 계속 척추를 좀 공부를 하게 된 게 제가 대학생 때 허리가 계속 너무 안 좋았어요. 제 허리가. MRI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4번, 5번 디스크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22살. 제가 어떻게 하면 좀 허리에 좀 좋은 운동이나 좋은 약이나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진료가 척추 관절 위주의 진료할 수 있는 곳에서 배우고 수련하고 네 앞으로도 계속 좀 척추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2: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진심이었던
3: 그쵸,
2: 거예요? 비 오고 나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여름이 왔어요.
3: 그죠.
2: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아니면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특히 어르신분들의 몸이 더 악화되셨다라거나 그쵸.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환절기에 건강관리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선생님 찾아온 거긴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3: 첫 번째는 호흡기, 두 번째는 심혈관계, 이제 세 번째가 근골격계 질환들이죠. 여름에는 엄청 습도가 높고 온도가 좀 따뜻하고 폐나 인두 후두들이 좀 촉촉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9월부터 해가지고 가을이 오게 되면은 새벽이랑 아침이랑 밤에 서늘한 공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호흡기계를 건조하게 하는 거죠. 촉촉한 기운이 부족해서 이 질환들이 생긴다는 거죠. 항상 수분 보충을 여름보다 훨씬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되고 마스크는 껴주면 좀 더 좋아요. 심혈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가을이 되면 그 건조한 기운뿐만이 아니라 이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게 돼요. 몸이 수축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환자분들이죠. 갑자기 서늘해진 상태에서 아침 운동 이제 서늘해졌으니까 아침 운동 나가야지 하고 나갔다가 심장을 좀 충분히 데피지 않았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 있죠. 몸이 갑자기 그 냉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수축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좀 체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정말 혹시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말이 좀 잘 안 나오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팔이 여기까지 이 행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슴 통증이 있다거나 대소변이 갑자기 조절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은 빠르게 응급 질환을 보는 센터로 가야죠. 세 번째가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무릎 퇴행성 관절염들은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이나 안 좋은 자세에 계속 달아왔던 겁니다. 운동을 여름 동안에 안 했으니까 근력은 떨어져 있는데 스트레칭이나 준비운동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니까 이 약해져 있던 허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통증. 가을은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는 시기인 거죠. 환절기라는 것은.
2: 운동하기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야

0: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1: 제일 필수적인 방법이에요.
2: 선생님 좀 이상해요. 많은 선생님들 만나봐왔는데 너무 환자한테 진심인 거예요. 명의가 꿈이신가요? 허준이 되고 싶으신 건가요?
1: 잘 되는 병원 원장이기보다는 한 분이라도 더

0: 가을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몸을 당연히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고 수분 보충해 주시는 거 제일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움직임을 할 때도 항상 좀 조심하는 습관만 들이면 저를 안 볼 수 있다. 그게 전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내보내고 잘 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땀 흘려서 운동만 좀 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제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나요, 선생님?
0: Stay hungry, stay foolish가 스티브 잡스가 연설에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명언인데 안주하지 말고 항상 좀 더 나아가라. 좀 우직하게. 누군가는 제 외절에 바보 같다, 멍청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직하게 stay hungry, stay foolish.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나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1: 여러분
0: 건강하세요.
1: 건강하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자고 잘 외출하고 운동하시랍니다.
2: 역시 stay hungry, stay foolish. I love that. Thank you to our reporter Olivia for that lovely interview. To also Kang Dong-hyun-nim, who is a Korean medicine practitioner specializing in spine and joint health at Tuntun Madi Korean Medicine Clinic in Seomyeon, in Busan, of course, who was inspired to enter this field after overcoming a lumbar disc herniation in his early 20s. He calls himself a spine specialist, and he notes that nearly 70% of his patients seek treatment for spinal conditions, emphasizing that lifelong spinal health depends on building healthy habits early on. So during seasonal transitions, he says, the importance of musculoskeletal care cannot be overstated, and that means your skeleton and your muscles, right? Your whole body. Advising against sudden exercise after a sedentary summer, which means after you've done nothing all summer, don't just start jumping into the gym again. And using proper warm-ups to prevent injury, to help prevent injury. So he's driven by a passion to truly heal rather than just run a very busy clinic. And he encourages all of us to maintain basic health habits, you know, eating, sleeping, moving well, drawing inspiration from Steve Jobs, stay hungry, stay foolish. He says, people shouldn't settle and be proactive about caring for their health before any problems arise. That's right. By the time you need to go to the doctor, it's too late. You're already sick. So let's do preventative action so that we don't have to go and see the doctors. Just, you know, for our checkups. That's all. Anyway, thank you again, Olivia. That was a lovely, lovely interview. Just FYI, today we are talking about life without a smartphone. Could you deal with it? Could you go without your smartphone for one day, 2 days? How many days could you live without your smartphone? Or if that even sounds impossible, how many hours do you think you could survive without a smartphone? 네, 여러분, 오늘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특히 여러분이 스마트폰 없이 몇 시간 아니면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시나요? 1시간? 2시간? 30분만. 아, 저희 학생들이 10분 안에 휴대폰 없으면 진짜 고민 많이 하고 긴장하고 어떻게 되는지, 아, 누가 연락이 나한테 연락이 하는지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다. 중독.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2부에 Our Busan Playlist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신청곡도 필요합니다. 신청곡 보내고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 우리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050 파운드 9050 etc. etc. 카카오톡, 유튜브 라이브, text messages are 101. Everything else is free. Alright, this is Black Eyed Boy by Texas. I'll be back with Busan Life Solutions.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banzeom.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입니까?

0: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1: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The time is now 5 o'clock.
4: Mama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5: 아. 부산이 좋아요.
6: 부산이 좋아요.
5: 뽀 마이 부산.
6: 뽀 마이 부산.
7: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부산.
8: 부산? For my 부산.
9: 부산 하면 For my 부산.
10: For my 부산.
11: You are listening to For my 부산.

0: Eurasia Now. Hello, everybody, and welcome back to the second half of For My Busan. It's Laura McCluckey here, and it's time for Eurasia Now. We're connecting live with members of the Eurasia City Diplomacy team who are on a 10-night, 12-day visit to four Eurasian cities: Shanghai, Almaty, Tashkent, and Liverpool in my very own UK, to carry out the city diplomacy activities. Now, today, very luckily, we're joined by our team member, Tan Song Ah, to hear about the team's activities on the ground. So let's connect with our field reporter, Tan Song Ah. Song Ah, are you there?
1: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 알마티 현지에 나와 있는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전성아입니다. 저희는 어제 오전 마지막 상하이 일정을 끝내고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 알마티에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 알마티 현지 기온은 약 27도이며 상하이 날씨에 비해 선선한 날씨를 잘 즐기고 있습니다.
0: Oh, 좋습니다. You look very happy over there, so I'm glad to see you. 그렇군요. So, Songa, the delegation and yourself wrapped up your final schedule in Shanghai yesterday morning. They all arrived safely in Almaty in Kazakhstan. It's currently around 20 degrees Celsius there. Ah, that must be nice. And so they're enjoying much cooler and more comfortable weather compared to Shanghai and, of course, Busan as well. 어제 상하이 일정은 잘 마무리하셨나요?
1: 네,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의 현장 소식은 내일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먼저 어제 상하이에서 진행된 마지막 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국 상하이 창린구에 위치한 국빈급 영빈시설 호텔 홍차오 빈관에서 부산, 상하이 5호 교류회가 이어졌습니다. 도시외교단을 비롯해 부산과 상하이의 정부 관계자, 기업인, 청년 등 100여 명이 함께한 자리였는데요. 특히 이날 상하이 현지 청년 5명을 글로벌 청년 앰버서더로 임명하는 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는 11월 부산을 방문해 부산 청년들과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0: So, while being named Global Youth Ambassador sounds like a very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4: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Busan시가 부산역에서 부산 진역 구간 철도 지하화와 북항 재개발을 연계하는 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치단체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철도로 가로막힌 부산 원도심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로 해양수도 부산을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3: Busan City is expected to pursue an integrated development project linking the undergrounding of the railway between Busan Station and Busan Jin Station with the redevelopment of the North Port. A revised special law on the project was passed at a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yesterday, allowing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as joint project operators. People Power Party lawmaker Kwak Kyu-taek, who proposed the bill, said the legislation marks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reconnecting Busan's old downtown, which has been divided by railway tracks, adding that it will help accelerate Busan's development as a maritime capital.
2: 부산시는 올해 처음 추진한 정주형 원격근무 지원 사업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전문 인력과 지역 밖 기업의 일감을 연결해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도 다양한 일자리와 경력 개발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는 부산 인재가 일할 수 있는 범위를 지역 밖 기업까지 넓혀 새로운 정주형 일자리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3: Busan City has shared the results of its first ever residential remote work support program launched this year. The program connects skilled professionals living in Busan with work opportunities from companies outside the region, allowing them to access various job and career development opportunities without having to relocate. Busan City said the program has expanded the range of opportunities available to local talent by connecting them with companies outside the region, confirming the potential for a new model of jobs that encourage people to settle in Busan.
2: 부산시는 오늘 오전 시청에서 해운대 노후계획도시 용역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해운대 지역의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산시 최초로 도시건축 통합계획 방식을 도입해 노후도시 정비에 앞서 공간적 측면에서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3: Busan City held a briefing session at City Hall this morning to launch a project on an integrated urban and architectural plan for the aging planned city of Haeundae. The project was launched to develop an integrated urban and architectural plan for the Haeundae area, which was developed more than 20 years ago. For the first time in Busan, the city will adopt an integrated urban and architectural planning approach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area's urban functions from a spatial perspective before redevelopment.
2: 부산시는 2026년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의 최종 대상자 3명을 선정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핵심 청년 인재를 발굴해 역량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33명의 지원자 가운데 서류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공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3명의 청년에게는 3년간 개인별 최대 1억 원의 역량 개발비가 지원됩니다.
3: Busan City has selected three final recipients for its 2026 Busan World Class. The program identifies promising young talent in Busan and provides funding for skills development. A total of 133

0: Three applicants went through document and presentation evaluations before the final public evaluation. The three selected young people will each receive up to 100 million won in skills development funding over 3 years.
1: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오늘 2026 부산 워털로형 코어 프로그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대학에서 이론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산학 연계 교과 과정으로 2023년 시작됐으며 올해는 지역 8개 대학과 61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0: Busan City and the Busan Economic Promotion Agency held the launching ceremony for the 2026 Busan Waterloo-style co-op program today. The program is an industry-academic partnership curriculum that combines classroom learning with hands-on field training. Launched in 2023, the program will involve 8 local universities and 61 companies this year.
1: 세계적인 현대미술 거장으로 손꼽히는 장 미셸 오토니엘 개인전이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F1963에서 열립니다. 오토니엘은 유리구슬을 활용한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프랑스 현대미술가입니다. 부산시는 2028 세계 디자인 수도 부산의 첫 번째 협력 전시로 부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A solo exhibition by Jean-Michel Othoniel, one of the world's leading contemporary artists, will open tomorrow and run through December 31st at F1963. Othoniel is a French contemporary artist known for his unique works featuring glass beads. Busan City said the exhibition is the first collaborative exhibition for Busan's designation as the 2028 World Design Capital and will offer new cultural and artistic content that can only be experienced in Busan.
1: 부산 지역 폭염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고 지역에 따라 강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 31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0: Busan remains under a heat wave advisory while 30 to 80 millimeters of rain is expected across Busan, Ulsan, and Gyeongnam. Tomorrow's temperatures will range from 26 degrees to 31 degrees in the afternoon. The current temperature is 28 degree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an Kim.
1: 정하였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 스타 잉글리시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 스타 잉글리시.
4: 이븐 인 디스 에이지 오브 스트리밍 앤 OTT 플랫폼스 모어 앤 모어 젠지 폭스 아 헤딩 백 투 더 무비 티어터스. And honestly, there are just so many amazing movies coming out lately.
5: 맞습니다. It's no longer just about watching a movie, though. It's that whole experience that you get in the theater. You know, those huge IMAX screens, those 4DX seats, and even collecting these cool movie merchandise.
4: Oh, yeah.
5: 맞아요. 진짜 너무 영화 보고 싶다. Especially, like, in 4DX.
4: I know. I wonder what that is. I haven't been to movies so long.

0: 상상만 해도 막 울렁거려. I'm getting like woozy just thinking about it.
1: You know, sometimes in those driving scenes,
0: yeah.
1: 그러면 의자가 이렇게 하면 네. 약간 멀미할 수도 있겠네요.
0: 맞아요. 진짜 완전, right? Car sickness,
1: That's
0: right? Yeah. So people are willing to pay a little more for this kind of experience because they just simply can't get it at home. So these huge IMAX screens, 40X seats, plus you get that amazing sound,
1: oh,
0: right?
1: Yeah.
0: And even special movie merchandise.
1: Well, I think one of the things is also, you know, when you're at home, you're just, you know your TV.
0: Yeah.
1: You know your computer screen. You know it. So, well, it's in the screen.
0: Yeah.
1: So you have to go somewhere where it's like bigger so you can really experience the sounds, the shaking and everything, right?
0: 맞아요.
1: It's the 네. whole experience, not just the movie.
0: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영화는 안 봤는데 그 MD, 한국에서는 MD라고 하잖아요. It's merchandise, right?
1: Oh, yeah.
0: MD 사는 것도 저 좋아하거든요.
1: Yeah.
0: Recently, I think not just in the States, but also here in Korea, 무슨 영화 MD가 뭐가 제일 인기냐면요. 그 팝콘 통.
1: Oh.
0: Like popcorn buckets.
1: Yeah.
0: But they're in special shapes, and sometimes it looks like a toy, but it's a popcorn bucket, according to like maybe like a movie character, like the movie you're watching. Or I've seen those, 그, 여러분, 그 Dune 알죠?
1: Dune, yeah.
0: Dune, right? You know those huge sandworms
1: oh.
0: in the movie? They made... The popcorn bucket looked like a huge sandworm.
1: Wow.
0: So you're putting your hand inside the sandworm's mouth to you know, take out popcorn.
1: That's really good because I think what happened is lately with all these OTT platforms, everybody just got so used to just the regular experience of watching it at home.
0: 맞아요.
1: 집에서 보는 게 너무 편한 건데요. You have to go out and then get the full experience. So I think even the movie people, they make these like special limited edition popcorn you know, jugs or the characters and merchandise that you can only get during that time.
0: 맞습니다.
1: And you never know.
0: 네.
1: It could become collector's items later.
0: 어, 맞아요. 그래서 저의 뭐 그런 거 안 버리고
1: 그러니까요.
0: 최대한
1: 깨끗이 닦고.
0: 네. 어, 근데 저 팝콘도 안 넣었어요. They ask you these days, do you want popcorn separately? Because some people, they want to keep it as clean as they
1: That's
0: can.
1: That's smart, yeah.
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스타분들, 뭐 최근에, well, like what movie did you enjoy or what movie did you watch? Or maybe have you had any special experiences recently, like an IMAX or a 40X, right? Let us know how it was. 저랑 한영 너무 궁금해요. 우리 그런 거 안 해봐서.
1: I know.
0: 네. 너무
1: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0: 네, 우리 저랑 현이 형 너무 문화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1: 인포메이션 공유 좀 합시다. 얼마큼 좋은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0: 너무 궁금합니다. 자, That's real right. quick. 자, 그러면 IMAX, 40X, 뭐 ScreenX, 뭐 Dolby Cinema 뭐 이런 거 많이 들리잖아요, right? When you're watching movies. 이거 도대체 뭘까? 자, IMAX는요, 이거 줄임말인데 Image Maximum에서 나온 이름이래요. Image Maximum. So, IMAX는요, 완전 큰 화면, 하고 웅장한 사운드를 IMAX라고 합니다. And I think the ratio is a little different too, according to the director. 최근에 나온 그 Christopher Nolan 영화 있잖아요.
1: Yeah.
0: 그 Odyssey.
1: Yeah. They said it's bigger. So even the camera is different.
0: 맞아요.
1: 카메라가 너무 커가지고요. 네. They had to make a special box.
0: 맞아요.
1: 되게 시끄럽고 하는데요. 네. 그거를 다 찍고 싶어서
0: 네.
1: they made a special box. 그래서 그 연기자들이 약간 당황했대요.
0: 너무 커서.
1: 그래서 이게 어떻게... 뭐, 나
0: 그리고 찍을 때마다 몇 번밖에 못 찍는다고 네, 들었어요.
1: That's right, because it's just one shot all the way through. So 그 연기자들이 네. 어, 제가 뭐 잘못했나요?
0: 네.
1: So, no, we have to.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기기.
0: 맞아요. 일단 뭐, you know, for like, you know, the paying customers, right?
1: Yeah.
0: 그리고 4DX는요, 이것도 약자인데 4D는요, 4-dimensional 말이에요. 4-dimensional. 왜냐면 우리 3D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1: Yeah.
0: 3D, right?
1: Plus one.
0: 그쵸. 4D까지는요. 일단 영화 보는데 3D plus 냄새, sound, 움직임까지 그거를 포함한단 말이에요.
1: Yeah.
0: 그래서 뒤에는 X는 experience, 4DX, 4D experience를 말하는 겁니다.
1: 아, 여러분 그 기억 혹시 안 되실 것 같은데요.
0: 네.
1: 원래 3D 영화 처음 나왔을 때 안경.
0: 맞아.
1: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요.
0: 80년대 그쵸. Yeah.
1: So when you went in, they had glasses.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 나눠줬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걸
0: 또 갖고 가고
1: 가져가죠. 가져가요.
0: 네.
1: 네.
0: ScreenX. ScreenX는 뭐냐면 이 앞과 양옆 벽까지 쓰는 270도 화면을 ScreenX라고
1: 그렇죠.
0: 말합니다.
1: 그렇죠. 90도는 이거잖아요.
0: 네.
1: 그 우리가 보는 거 여기 그리고 여기는 180도인데요.
0: 그렇죠.
1: 270이면 여기 뒤에까지
0: 맞아요. 보통
1: 거죠.
0: 영화 화면은 180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0: Welcome to Hani's Vibe Check, where we break down song lyrics, explore their meanings, and feel the vibe all in one go.
1: That's right. Hani의 Vibe Check. 음악 속 가사와 뜻을 확인하는 Vibe Check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As Hanyoung mentioned, songs, you know, that hold a special place in his heart. We get to take a deep dive into the lyrics, see what these songs are trying to portray, what they mean. And at the end of the segment, we have a mini concert put on by none other than R&B 황제 Kim Jo-han.
0: Oh yeah.
1: All right, let's get it. 오늘의 한이의 vibe check. 곡은 어떻게 됩니까, 형?
0: It's a beautiful song. The only problem today is Drew Hill has like four members, right?
1: Oh, Drew Hill 노래 갖고 왔어요.
0: That's right. Drew Hill. 여러분 혹시 시스코 아세요? 시스코란 가수가 있는데.
1: 네. 노래 못 부르는 것 같아요.
0: 그 노래 있죠.
1: 이 금지곡이죠, 부장님. 이 금지곡인 것 같은데요.
0: Even though it seems I have everything, I don't wanna be a lonely fool. All of the incomplete한 노래 주인공이 원래 Drew Hill이랑 그룹의 리드 싱어였습니다.
1: Cisco. 네.
0: 그래서 사실 Cisco 혼자 나오기 전에 Drew Hill이랑 그룹이 제가 좋아했고요. 원래 Jodeci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1: Jodeci도 너무 좋아.
0: 근데 약간 목소리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한번 그 노래 그 노래도 한번 할게요.
1: 이 Drew 방금 말했던 Drew 오늘의 그 일단 Honey Vibe Check 노래 가수들 이 그룹이 Drew Hill잖아요. 그리고 방금 아까 Jodeci 이름도 냈는데 이 그룹들이 Jodeci는 뭐 두 명밖에 없는데 these are like the representative R&B groups of like the 90s.
0: That's right. So it was Boyz II Men.
1: Yeah.
0: 그리고 Boyz II Men은 너무 잘 되니까 그런 비슷한 그룹들이 나오는데 Drew Hill은 아니 원래 Jodeci 나오고 나서 Boyz II Men이 되게 깔끔했으면 그 Jodeci는 완전히 그 약간 터프한
1: 왜냐면 느낌. 조금 그 갱스터 랩 그런 노래에서도 많이 피처링 해주고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0: 그렇죠. Jodeci가 Casey and Jojo도 있었고요. 네. Devante Swing이란 또 멤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룹이 됐다가 이제 또 두 명이 나와서 Casey and Jojo라고 만들었죠.
1: 맞아요. Jodeci and then Casey and Jojo. But today for Hanya Vibe Check, Drew Hill, another very popular R&B group from the 90s and early on to the 2000s. 네, 2000년대로 넘어갔는데 what song did you bring by them?
0: Oh, it's another sad song because when you're young, you always

0: have a broken heart,
1: 네.
0: You sing through the broken heart to make it better. It's called Five Steps.
1: Five Steps. 아, 이 곡도 너무 좋아.
0: Five Steps.
1: 네. 자, 그래서 Drew Hill's Five Steps. 자, 이 노래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anyoung's gonna be reciting for you the lyrics, and we get to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as well. 그래서 형, 가사 어떻게 됩니까? 시작해볼게요.
0: Okay, here we go with Drew Hill's Five Steps. I don't know how much longer you're going to be here. 얼마나 더 오래 당신이 여기 머물러 줄지 모르겠어. So I say my prayers every night. 그래서 매일 밤 기도를 드립니다.
1: 네. I don't know how much longer. 얼마나 더. Right?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don't know how much longer you're going to be here. 당신 여기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다. 예. 근데 이 how much longer가요? 진짜 예를 들어 뭐 다음 약속이 있어서 나 다음 약속이 있는데 나 여기 얼마나 오래 있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좀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잖아요. Like, you know. Like 그런 말도 요즘 좀 이렇게 좀 슬프긴 한데 뭐 우리 부모님들,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0: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이 자리를 얼마큼 더 오래 갈 수 있을까?
1: 맞아요.
0: 약간 that kind of 느낌.
1: 네. We don't know how much longer they're going to be around. 이런 말 가끔씩 듣잖아요.
0: 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콩글리쉬 막 쓰네요.
1: 이제 네, 죄송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저도 많이 써요. 그래서 I say my prayers every night. 아, 한국어로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0: 예.
1: Right? But in English you don't do your prayer. You say your prayer.
0: That's right.
1: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0: 예. 그래서 I say my prayers every night. 그래서 매일 밤 기도를 드립니다. One for my mother, one for my father, and one for the love of my life. 그 기도를 하나님, 저의 어머님을 위해, 아버지, 그리고 내 삶의 유일한 사랑을 위해.
1: Yeah. 자, 일단 뭐 엄마, and then 아빠, and then the love of my life,
0: 나의
1: right?
0: 사랑. 그렇죠.
1: 그만큼 중요하다. 네.
0: 이 자리가 얼만큼 소중한지 그래서 매일 밤 기도드립니다. So if you decide to leave today, then leave tomorrow at the door. 그러나 오늘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내일의 염려는 문 밖에 두고 가세요.
1: 잠깐 타임. 나는 이분 위에 진짜 my love of the love of my life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엄마와 아빠 같이 이렇게 이분 위에 기도하는데 잠깐 뭐 내일 떠난다고?
0: 뭐
1: 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0: 아니
1: 너를 위해
0: 혹시나 왜 사랑은
1: 네.
0: 잡을 수 없거든.
1: 이렇게 기도하는데?
0: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뜻이 아니거든.
1: 아~
0: 그리고 그분이 혹시나 더 행복하기 위하면 내가 보내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1: 네.
0: 내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너무 별로야. 그러면 이 분이 좀 더 좋은 뭐 분을 만나서 더 꽃처럼 이제 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끔 들잖아. 내가 당신을 위해 정말 예를 들면
1: 네.
0: 맛있는 것도 내가 못 사줬고
1: 예쁜
0: 옷도 못 사주고 뭐 이런 예를 들어 자책감이 있으면
1: 네.
0: 혹시나 가게 되면 뭐 그런 마음이 있다면
1: 네.
0: 그런 얘기죠.
1: 부장님이 모레 물어봅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보내주는 게 사랑입니까? 근데
0: 아니요. 보내주는 게 사랑이고 다시 오면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게 그
1: 네.
0: 저는 짝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은 짝사랑이에요.
1: 네.
0: 어떻게 보면 갈 거면 내 거 아니고 근데 다시 오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1: 그 이 짝사랑이요 이렇게 잖아요. 이거는 영어로 unrequited love라고 하잖아요.
0: Right.
1: unrequited love, right?
0: 지금은 약간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1: 그런 느낌이에요.
0: 내가 너무 사랑해. 네. 세 번째를 제일 사랑하는데 나한테 다시 올지. 나한테 다시 오면 내 거야. It becomes
1: 맞아요.
0: real love. 박수도 한 손으로 안 되잖아요.
1: 네.
0: 박수는 이렇게 소리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소리는 그 오른쪽 왼쪽 손이 딱 맞아서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사랑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아, 찾았어요. If you love something, let it go. If it comes back to you, it's yours. If it doesn't, it never was and it's not meant to be.
0: That's right.
1: 부장님 이게 사랑입니다.
2: 네.
0: So, 다음 부분. So, 네. if you decide to leave today, then leave tomorrow at the door and take only half of yesterday. 그러나

0: 오늘 떠나기로 마음 먹었다면
1: 네.
0: 내일의 염려는 문 밖에 두고 가세요.
1: 네.
0: 그리고 지나간 어제의 기억은 딱 절반만 품고 가세요.
1: Oh, only half of yesterday?
0: That's right. And forget all the hope for the present, because it just went away. 그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의 희망은 전부 잊었어요. 이미 사라져 버렸으니까.
1: 아, 그럼
0: 이번에... 옛날 기억은 딱 네. 50%
1: 네.
0: 그리고 앞으로 100% 못 가는 게
1: 네.
0: 떠났으니까.
1: 아, 그럼 전에 있었던 좋은 기억들만 갖고 가라.
0: That's right.
1: 아, 근데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상처 받는 좀 안 좋은 이런 기억들을 갖고 가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내 우리 이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 아 이게 안 되는 사랑에 이 미래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지금까지 좋았던 추억들, 좋았던 기억들, like these good memories that we have, lasting memories, take those with you.
0: 그렇죠. 약간 그럴 때도 있잖아. 예를 들면 네. 되게 어린데요. 갑자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약간 집안이 멀리 이사를 갔어요.
1: 네.
0: 뭐 다른 나라를 갔는데
1: 네.
0: 우리는 뭐 정말 멀리 된 커플이 될 수도 있을까? 뭐 시도는 하겠지만 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아. 기억들만 가졌으면 좋겠다.
1: 네. Question for you, 형. And question for our 부스타들. Do you think can long distance work? 이 long distance는 한국에서 롱디라고 하잖아요. 롱디. 롱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0: 되는 사람이 있어요.
1: 네.
0: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1: 그럼 되는 사람들은 no matter the distance,
0: yeah.
1: it works.
0: They because their world 딱 이렇게 정리돼 있으니까 이게 흐트러지지 않고 그게 있는 사람들은 되고요.
1: 네.
0: 근데 뭐 계속 바깥에 가서 계속 일하고 사람 만나는 일 많이 하고 뭐 주말마다 뭐 파티 가고 이런 분들은 또 이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Some people 네. need that person there.
1: 그러니까
0: 어떤 사람은 매일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1: 네.
0: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의 템포에 그냥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1: 어, 맞아. 어, so knowledgeable. Yeah.
0: 근데 웃긴 게 여기가 스토리가 다 안 끝났어요.
1: 네.
0: 이제 we were five steps from eternity. 우리는 영혼으로부터 겨우 다섯 걸음을 떨어져 있었고 We were four steps past love. 우리는 사랑을 넘어 네 걸음 더 나아가 있었죠.
1: 네.
0: And three wishes from touching the heavens above. 그리고 하늘에 닿기까지 단 세 가지 소원만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1: 아, 자 여기에서요. We were five steps from eternity. 자, we were 그 다음에 얼마나 뭐 거리든지 시간이든지 from 어디 무엇 이렇게 말하잖아요. So we were five steps from eternity. 우리가 그만큼 뭐 멀리 있었다. 그만큼 거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이거든요. So 예를 들어 we were five steps from eternity. Or 예를 들어 another example could be we were 30 minutes away from home.
0: 그리고 이 노래 같은 경우는 five steps면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선까지
1: 진짜
0: 되게 가까웠었는데.
1: Five steps. 이 다섯 걸음. 그쵸?
0: 거기 손 안 닿지만
1: 네.
0: 점프하면 닿을 수도 있을 정도였는데.
1: 조금만 더 갔으면
0: 그렇지.
1: 너와 나 영원이었는데.
0: 우리 조금만 더 노력을 했으면
1: 네.
0: 뭐 더 매력을 느꼈으면 더 가까웠으면.
1: 아쉽다.
0: Who knows.
1: 아깝다.
0: 그래서 three wishes 그래서 뭐 그 결국은 안 된 거죠.
1: 안 된 거죠.
0: 네. 네. So it's a sad love song.
1: 맞아요. 결국 안 된 사랑이 뭐 아니라고 하는데요, 부장님. 아니요, 결국 안 됐어요.
0: 안 됐어요.
1: 왜냐면 그만큼 가까웠는데 안 됐다라고 말했잖아요. We were five steps from eternity. 됐으면 이 말 못 하죠. But if you say we were five steps from eternity, 그러면 될 뻔 했는데 안 됐다.
0: 그리고 너무 좋아했고 그냥 그것만 갖고 이제 이분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 좋았고 후회하지도 않고 그냥 이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다.
1: Oh, why do I remember this song as being such a romantic song? 이렇게 가사 보니까 슬프네요. This song's so sad.
0: It is.
1: I didn't know it was such a sad song. It 그러니까, sounded very romantic though.
0: It is. 그러니까 이 들었을 때
1: 네.
0: 약간 그 가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안 보잖아요.
1: 네.
0: 되게 로맨틱하다. 근데 아닌데.
1: 맞아요.
0: It's a sad song. 그러니까 제 노래 사랑해요랑 노래 있거든요. 네. 어 결혼식에 이거 불러주세요.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어 김주환 씨 그 혹시 저 결혼식에 사랑해 늦어서 미안해 안 되거든요.
1: 혹시 이 밤의 끝을 잡고.
0: 네, 이 밤의 끝. 그럼 오늘 결혼하고 안 보려고 내일?

0: make sure you know the meaning of the song before you request the song to somebody.
1: Yeah, some 네. songs are really tricky.
0: Mm.
1: 정말 노래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가사를 부르면서 무슨 생각도 안 하고 부를 때가 있어요. 어? 이게 이런 내용이네.
0: 맞아요. Yeah. 맞습니다. 좋아요. So, Drew Hill, Five Steps that Hanyoung has brought for us for today's vibe check. 방금 가사를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에 이제 우리 한이 형의 네, 목소리까지
1: 죄송해요. 일단 먼저 죄송한 게 네. 제가 멤버가 좀 너무 없어서요. 뭐 여기서 가운데 그 Five Steps 그 부분에 화음이 나와야 되는데요.
0: 네.
1: 그냥 솔로 노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아, 형, no problem. No problem입니다. 네. So, you ready?
1: Let's get it.
0: All right, 형. 아, 나 형. 여러분, yeah. enjoy.

0: 아니 인간 아니다 진짜. 와 진짜 너무 좋았어요 형.
1: 아 thank you.
0: 와.
1: 나 이거 처음 불러. 아니 왜 이게 네 명 노래거든.
0: 형 노래인 줄 알았어요.
1: 네 명 노래이기 때문에 혼자 네. 부를 일이 없거든요.
0: 와. 아니 저는 이 한이의 vibe check. I mean I listen to you every week. 당연히 그때 너무 좋았는데 희한하게 오늘 와 오늘 진짜 너무 엄청 감동받네요. 오늘 I don't know maybe because we like you know found out a little bit more about the meaning of the lyrics. 근데 딱 그 형 목소리와 너무 어울리고.
1: It's 와. The songs that I grew up with. So 그냥 그냥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연습하고 네. 왔는데 뭐 사람 앞에서는 네. 처음. 뭐 이 노래 뭐 노래방이 없잖아요.
0: 진짜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여러분 부럽죠. 저는 매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 근데 뭐 여러분들 스피커로 이렇게 이어폰으로 들으면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장난이에요. 자 오늘의 vibe check. Drew Hill's Five Steps that Kim Johan has 진짜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Yeah. Presented to you.
1: Learn a bit of a little English.
0: 맞아요.
1: And 네. some new songs. Sometimes.
0: 맞네, 우리 영어도 배우네.
1: That's right.
0: 까먹었다. 이거 영어 배우는 코너죠. 아 형, as always, thank you so much
1: Anytime.
0: For the lyrics as well as the the performance. Folks, stick around in a little bit. Ange will be joining us for today's Globetrotting. But in the meantime, let's hear the original by Drew Hill, Five Steps.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
1: The time is now 7 o'clock.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0: 있으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0: 영어 하이소.
2: 오 와우 I am full. Oh, it was really delicious. Oh, this restaurant looks really nice and fancy. Honey, how did you choose this place?
0: 어떤노? 진짜 고급이제?
2: Oh, look at all these cutlery and plates. They look also expensive.
0: 여기는 사람들이 이 식당에 오면 숨만 쉬어도 돈이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2: Wow, I've never been to a place like this before.
0: 그래도 우리가 이런 데는 한번 와봐야 그 뭐고 SNS도 올리고 한다 아이가. 진짜 좋지?
2: Oh, thank you for bringing me to such a wonderful place. Next time, it's on me.
0: 잠깐만 잠깐만 Wait a minute. Next time, 다음에 네가 산다고?
2: Oh, of course. I have a conscience too. Since you made a reservation at this expensive restaurant for me, I'll take you somewhere nice next time.
0: 이거 N분의 1 해야지. 내가 사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니 그게 무슨 말이고?
2: When you said we were going to make a reservation, I thought you were treating me. Isn't that what you meant?
0: 아니, 아니, 아니. 니 그게 무슨 말이고, 무슨 말이고. 예약은 예약이고, 밥값은 각각 내야지. 잠깐만, 보자. 계산서에 10배. 엄마야, 진짜 많이 나왔네. 잠깐만, 내가 계산기로 나눠볼게.
2: Oh, do you really have to go that far? Are you really going to put a price on our friendship like that? Huh?
0: 야, 계산하는데 헷갈리니까 조용히 좀 해봐봐. 125만. 야야야, 야, 잠깐만, 니 어디 가노?
2: Oh, thanks for the meal. I don't want to put a price on our friendship. So, I'm going to head out first. 나 간다.
0: 오늘 배워볼 표현. 다음엔 내가 살게. 영어로 뭐라고 해?
3: Next time, it's on me.
0: Next time, it's on me.
3: 누군가로부터 식사나 음료를 대접받았으면 다음엔 내가 살게 라는 의미로 It's on me. 직역하면 그건 나에게 달려있다처럼 보이지만 내가 계산할게, 내가 살게 라는 뜻입니다. 저녁은 내가 살게, Dinner is on me. 음료는 내가 살게, The drinks are on me.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다음엔 내가 살게 Next time it's on me
3: Next time it's on m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5: oh, 잘 잤다 어머어머어머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6: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5: Let's tune in.
7: 맞다, 맞다. All-Star.
5: 아, 이피크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7: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5: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7: 아, 그래, 맞아. All-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크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8: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오시.

0: All-Star Theater presents...
1: Was my mic on?
0: I think so. Yeah.
1: 부장님 죄송한데 여기 그 살짝 이 마이크의 그 목소리 레그가 좀 있습니다.
0: Okay.
1: Oh, there we go. 감사합니다.
0: My goodness. Yeah. Hello, everyone.

0: one.
1: I'm glad that some of our listeners are noticing the 네. creepy background.
2: 네, 맞아요.
1: 오늘 배경 뭔가 네. 무섭네요. 유저님께서 또 이미 딱 봐주시고 알아봐 주시네요.
2: 일단 오늘 최대한 우리 청취자들 이 몰입 확실히 되게 we got rid of all props. Usually they have like, we have like, you know, cute little chalkboard, cute yeah. little dolls.
1: They're all
2: right?
1: dead.
2: 네.
1: Just kidding.
2: Just literally.
1: Kidding. Just kidding.
2: Just for this, just for today's segment, yeah. they're dead.
1: You know, in this heat, I feel like almost at least every other night, 이틀에 한 번 꼴로 공포 영화 보고 있어요, 저는.
2: 어 진짜요?
1: 그러니까 막 집중해서 안 보더라도 네. even if I'm not focused on it, I just like to have it on the background. Yeah, I like I need some like creepy vibes.
2: 저는 every other film I see is either like a horror or a thriller.
1: Okay, so I always wanted to ask you this because yeah. you have a fondness
2: 네.
1: for horror films.
2: 네.
1: 그 호러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2: 좋아해요.
1: 언제부터 좋아했고 왜 좋아하게 됐을까요?
2: It's weird and it's like recent too, like the past 2-3 years and I could pinpoint exactly what movie made me like 와 이게 공포 영화, 호러 영화의 매력이네. It's the first time I saw my favorite horror movie just in general, Hereditary.
1: Okay, that's a good one.
2: 유전이라고 영화가 있거든요.
1: 맞아요.
2: Directed by Ari Aster.
1: Yes.
2: 여러분 진짜 in my opinion the scariest movie.
1: Yeah. If you're a fan of Ari Aster, have you seen his short film? 졸업 작품으로
2: 네.
1: 만든 단편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2: 어, 단편 영화는 안 봤는데요.
1: It is on 너튜브.
2: 네.
1: It's not for the 뭐라 그러죠? Faint of heart.
2: Faint of heart. 네.
1: 좀 그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보면 힘들 수 있는데.
2: 좀 심장 약하면.
1: 네. 네, 네. 심약한 분들은 보지 네. 마시고.
2: 난 바로 본다.
1: Check it out. It's really well done. 네. And like he has such a vision.
2: 네.
1: Such a singular vision. So
2: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영화 때부터 I just started going into like this, you know, rabbit hole of horror movie.
1: So it's not. It's recent since you were a grown up. 어른 되고 나서.
2: 맞아. 대학교는 이렇지 않습니다. 학교 때는 뭐, you know, like Batman,
1: yeah.
2: 뭐 Transformers, Matrix, right? 막 이런 액션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들만 봤는데 it wasn't until recently, and it was way later that I saw Hereditary.
1: Okay.
2: That I was like, wow.
1: Ooh.
2: 네.
1: Yeah.
2: 그 정도입니다. 일단
1: I love
2: 그만큼
1: it.
2: 공포 영화 좋아하는데.
1: 우리 부스터들도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2: 네, 우리 유주님은 저 내일 치과 가는데 무서워요라고 하네요.
1: 오늘 이거는, 또 작품과.
2: 네. 이거는 영화 필요 없이 그냥 리얼리티가 공포다. 네.
1: Wait, but that okay. Let's get into. Let's tell them what today's. 작품 is
2: 일단 뒤에 딱 이 우리 백그라운드 보고
1: 느껴지시죠 여러분?
2: 네
1: 느껴집니다. This is what happens when a period piece and zombies get together. 한국의 아니, 사극 좀비 스릴러 시리즈 Kingdom.
2: 맞아요. 진짜 와, 이것도 마스터피스죠.
1: Yeah.
2: 네.
1: Such a masterpiece. 네, 혹시 안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요. 그 죽은 자들을 되살리는 어떤 이 역병이 퍼지면서
2: 맞아요.
1: 벌어진 이야기여서 What are... 역병, what's so funny?
2: 아니, 근데 딱 우리 딱 타이밍 맞게 우리 부장님이 yes. 오늘 썸네일 이렇게 올려주는데
1: Look at that.
2: 이 분위기 킬러입니다. 부장님 죄송한데
1: It's really well
2: 분위기
1: done.
2: 확 깨졌어요.
1: I'm curious. 혹시 왼쪽에 있는 좀비 혹시 제 얼굴인가요? 아 민수 둘 다 민수의 얼굴이에요?
2: 네. 둘 다 제 얼굴인데. 자 우리 라디오 청취자들 위해 그래서 이게 너튜브의 진짜 매력이 이거거든요. But
1: yeah.
2: for listeners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so our media producers 진짜 오늘도 했습니다 진짜. 오늘도 했는데요.
1: 일단 이 딱 투샷이 있죠 이
2: 네.
1: 포스터에.
2: 네.
1: What's on the left side?
2: On the left is a reflection on what it looks like I'm holding a sword.
1: Yes.
2: And on the sword, a reflection of a zombie's face, right? 근데 it's like one of those like half-half kind of like half of a zombie face. And the other half on the right is my
1: 민수.
2: face.
1: 네. 근데 이게 it's a very kind of a confusing image. First of all, 표정이 너무 좋아요. The expression on Minsu's face on the poster is just pristine. 너무 좋아요. 뭔가 it's 네. complex, it's dark, 네. it's scary, it's calm, it's everything.
2: You got all that from that expression?
1: Yeah. But first of all, you're blonde. 일단은 노란 머리고요.
2: Why am I blonde?
1: And you're wearing one of those, like, what do you call those glasses?
2: It's like one of those, like, 1950s, 60s, like, half frame glasses.
1: And you have a questionable mustache. 어딘가 의문스러운 코 수염을 달고 있어요.
2: 저 코 수염은 분명히 우리 딸이 아마

0: 아, 그 네임펜 같고 막 이렇게 그냥 코 밑에 이렇게 칠한 느낌이라는데.
1: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민수 is kind of handsome.
0: 조금
1: 민수가 이목구비가 굉장히 좀 잘생긴 것 같아요.
0: 계속 보게 되면
1: You've got great features.
0: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우리 미대 PD님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의 Focus 이거 시리즈로 해야 되죠.
1: 맞습니다.
0: Kingdom.
1: 네.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the main character is played by actor 주지훈. He plays the crown prince, 왕세자 이창이고요.
0: Yeah.
1: 이제 그 이 역병의 진실과 또 왕실 내부에 또 there's conspiracies 그 음모가 있어서 이제 동시에 파헤치는 그런 역할이고요. What I kind of once I knew what the story was about. So usually, you know, when it's an English 약간 현대 세팅에서 좀비물이면 좀비란 단어가 나오기 마련인데
0: 네.
1: because it's set in the Joseon Dynasty, 좀비를 어떻게 표현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0: 어 맞네요.
1: Yeah. So they use expressions like the infected.
0: Yeah.
1: 네, 역병.
0: 역병.
1: 역병이 걸린 자들 네. 아니면 뭐 죽은 자들 또 뭐 죽은 자들 yeah the dead
0: 맞아요. If you pay close attention to a lot of these zombie films, you don't hear the characters saying it's a zombie.
1: No, so that, I kind of like that. Yeah.
0: 좀비란 단어를 잘 쓰진 않아요 네, 영화에서. 네. 네.
1: Also, just to, before we get into the scenes, we'll get into it. It's such a beautiful series. The costumes, the art direction, the color grading. 네. 이 굉장히 그 cinematically such a great masterpiece.
0: This is a series that you know gave our cut right. The 그 신사 hat from back then,
1: yeah.
0: right? This like world fame, basically. Yeah. Everybody saw the series and everybody was like, I want that hat.
1: Yeah.
0: 네.
1: It became fashion.
0: 맞습니다.
1: Yeah. Also written by the great writer, 김은희.
0: 맞아요.
1: And yeah, it's also, it's famous for, it's Korean zombies move a little differently, don't they? We're gonna get to see how they move
0: yeah.
1: when we start the scenes.
0: 좋아요. So scenes from the series Kingdom. 여러분. Enjoy. 자, 큐!
1: Action! 계곡 아래 수많은 시체들이 물가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간신히 절벽 위로 올라온 서비. 서비 barely pulls herself up the cliff. 그 아래에는 겁에 질린 범팔이 바위에 매달려 있다.
2: 서비야, 서비야, 나 좀 잡아다오. Help me up.
1: Okay, give me your hand. Hurry. They finally reach the top and catch their breath, but below them, the infected are still moving. Even in broad daylight, 해가 떴는데도 시체들은 여전히 날뛰고 있다.
2: Why are they still moving? I thought they stopped when the sun came up. 해가 뜨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 아니었느냐?
1: I was wrong. It isn't sunlight they fear. It's warmth. 저들이 두려워하는 건 햇빛이 아니라 따뜻한 기운이었던 겁니다.
2: 뭐?
1: 생사초는 추운 곳에서 자라는 풀입니다. The resurrection plant grows in the cold. 저들도 그 성질을 이어받은 것이지요. As long as it stays cold, they won't sleep.
2: Then what are we supposed to do? If they stay like this day and night, we're dead. 밤이고 낮이고 계속 저러면 우리 꼼짝없이 죽는 것 아니냐?
1: No, no, no. Something is strange.
2: 또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1: 어제부터 지금까지 저들의 수가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Their numbers haven't grown since yesterday.
2: What does that mean?
1: 이 근처에 있는 괴물은 저들이 전부라는 뜻입니다.
2: 그래, 여기엔 더 없다 치자. But the town must be crawling with them then. 읍성에는 저런 것들이 득실거실 텐데. How are we supposed to get there?
1: Oh, we're not going to the town.
2: 그러면?
1: Upstream. You saw it. They cannot cross water. 계곡을 따라 위쪽으로 가면 저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갑시다.
2: 서비야, just how far are you taking us? 물어봐, I have bad knees.
1: 성벽 위로 홀로 선 세자 이창. 조학조에게 정보를 흘리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된 그는 가장 가까운 이들까지 의심을 하는데 he starts becoming suspicious of even his closest people. 그때 오랜 충신 무영이 다가온다. 저하, 안현대감 쪽 사람들이 수상합니다. His men are acting strangely. 이 역병에 대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They seem to know a great deal about this plague. 조학주 대감과도 무언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We should leave at once. I will escort you.
3: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Why are you telling me this?
1: I beg your pardon?
3: 조학주가 시켰느냐?
1: 조하! What do you mean?
3: 내가 이곳에 올 것을 조학주의 군사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 His soldiers knew I was coming here. Someone close to me has been feeding him information. 내 곁에 누군가가 내 움직임을 흘리고 있다는 뜻이다. Was it you?
1: 조하!
3: Are you trying to turn me against my teacher too? 이제는 나와 스승님 사이까지 갈라놓으려는 것이냐?
1: Do you really not trust me? I left my pregnant wife behind. I left my family, everything, to follow you all the way here, and you still cannot trust me?
0: 하지만 세자의 의심은 맞았다. 조학주 had taken Muyeong's pregnant wife hostage, forcing him to report the prince's movements. 결국 조학주에게 버림받아 세자의 품에서 숨은 거둔다.
2: 무영아! 무영아! 이봐라! Your wounds are too severe! 무슨 방도가 없겠느냐! 어서 무영을 살려내라!
4: 조하! 중전의 사가에 제안 사람이 있습니다.
1: I wanted to protect you to the very end, but I failed you.
4: 제가 아둔하여 전하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1: Forgive me, your highness.
2: 무영아! 무영아!

0: And scene. Yes,
1: 아니요,
0: yes, yes.
1: 아니요, not and scene. 부장님, 우리 하나 더 있는데요.
0: 뭐 다음에 할까요?
1: 아, 어떻게 부장님 너무 머릿속 아 부장님 생각에 딱 여기 끝나면 효과가 대박이겠다라고 생각해서
0: That's true.
1: 거기서 끊었구나.
0: That's true. Yeah, yeah. 네. Because we can because there's season 2.
1: 네.
0: It was a prequel. We can do this another
1: 그쵸?
0: time. Yeah.
1: 근데 우리 장면들 season 2 장면들 아니었어요?
0: 그렇긴 했어요.
1: 어, 어떡해.
0: 괜찮아요.
1: 괜찮아요.
0: 일단 표현들부터 네. 하고 시간 남으면 또 할까요?
1: 네.
0: 다시 갈까요?
1: 다시 갈까요?
0: 합시다.
1: 갑시다.
0: Let's do take 2. This 자. is live the beauty of live radio.
1: 네. 자, 음악 큐.
2: 왕위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고 속이는 중전 계비 조씨. The queen has claimed another woman's baby as her own heir. 그 비밀을 알아챈 아버지 조학주가 딸을 찾아와서 정면으로 맞선다.
3: I hear this is the son you gave birth to.
4: 중전께서 낳으신 아이라 들었습니다.
5: Yes. Look how smart he looks already. He'll make a magnificent king.
3: You would even lie to me? 내 앞에서도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5: I don't know what you mean.
3: That child did not come from your body.
4: 궁 안에 아이들을 모아들인 것도, 산모들을 죽인 것도 모두 내 짓이더냐?
3: Was that all you're doing?
5: You always told me we must do whatever it takes to protect the royal family.
6: 왕실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3: 그래서 천한 것의 자식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
7: So you would put a commoner's child on the throne?
5: 왕이 되는데 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7: How dare you speak of royal blood?
5: What you wanted was power, nothing more.
7: Silence!
5: You made me queen. You wanted my son to become king.
3: 하지만 이런 것까지 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다.
5: No. You taught me very well. 살아남으려면 먼저 버려야 하고 권력을 지키려면 먼저 죽여야 한다는 것.
3: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너는 곧 서궁에 갇힐 것이다. And that child will never be king.
5: 그건 아버지께서 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8: That is no longer for you to decide.
3: 뭐라?
8: You always dismiss me because I was a woman.
5: 그 하찮았던 여자의 아이가 이제 모든 것을 가질 것입니다.

0: Yes. There. Scenes from the kingdom. A kingdom.
1: Yes.
0: 네.
1: Oh my goodness.
0: 아, 이렇게 마무리했어야지.
1: It was, 네. it was quite dramatic.
0: 맞아요, 맞아요.
1: And also just really a standing ovation to your
0: 아,
1: zombie
0: 그래요?
1: acting.
0: 아니,
1: so good. Yeah.
0: I was watching you know the scenes you told me to watch.
1: Yeah, yeah.
0: They all like I don't know they have down like a, what a Korean zombie like you know like the characteristics it would have. 항상 이게 they're like the their what do we call it? Their when they have their sights on something.
1: Yeah.
0: 이제 이 눈동자가 절대로 이 다른 데 가지 않고 And they're so fast. They run after you, right?
1: 이 그 빨리빨리 문화.
0: 맞아요. 한국인의
1: 한의 정서가 서려 있는 K-zombie.
0: 맞아요. Yeah. They got it. 그래서 저도 뭐, of course, you know, as a Korean, 그거 좀 naturally comes to me.
1: Yeah, I love it.
0: Right?
1: I love it. 네. All right, we're going to get into an expression.
0: 네.
1: 이 오늘 장면들에서 이 좀 자주 나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0: 네.
1: Strange.
0: Strange.
1: So we heard that, oh, something is strange. Mm. You know, they're talking about the dead. 괴물들 mm-hmm. 얘기를 할 때 strange가 나오는데 일단 strange 하면요.
0: 네.
1: 이상하고 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에요.
0: Mm.
1: Yeah. So, oh, that's strange.
0: 네.
1: He's usually here by now.
0: Mm.
1: 어, 이상하네. 보통 민수 이 시간이면 와 있는데.
0: 이상하다.
1: 이상하다
0: okay.
1: 안 왔을 경우.
0: Mm.
1: But strange 말고 또 일단 비슷한 단어 한 뭐가 떠올라요?
0: Weird도 있잖아요.
1: Yeah.
0: Oh, it's weird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긴 한데.
1: Do you use them kind of interchangeably?
0: That's strange. Oh, that's weird. Yeah.
1: Yeah.
0: 진짜 바꿔서 그냥 to me, I don't know, like the same situation,
1: yeah.
0: I would be comfortable using both strange and weird.
1: 맞아요. 사실은 그냥 일상에서는 둘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0: 네.
1: 좀 이제 조금 깊게 파고 들자면 strange is a little more neutral,
0: mm-hmm.
1: so something that's unusual, different from the usual.
0: Mm-hmm.
1: 평소와 다르다. 그리고 weird는 it's used more casually, 그래서 뭔가 좀 뭔가가 좀 괴상하다,
0: 네.
1: 기묘하다 할 때도 쓸 수 있는데요.
0: 네.
1: So for example, it was weird seeing my teacher at a nightclub. 뭔가 이렇게 스승님을 클럽에서 보니까 되게 이상하더라.
0: That would be a bit weird.
1: It would be weird. I don't know. Actually,
0: 학생! 너도 여기서 놀아?
1: Oh, hey! That would be a little weird.
0: Yeah.
1: 또 약간 strange, weird, 또 비슷한 단어들 몇 개 갖고 와봤어요. Odd.
0: Oh, yeah.
1: O-D-D.
0: That's odd. That's strange. That's weird.
1: 근데 이게 또 홀수라는 뜻도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홀수는 이상한 건가? 저는 그렇게 한번 어렸을 때 외웠는데요. 약간 이상하고 특이한 거. Oh, that's a little od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0: 네.
1: Odd 뒤에 ball 붙여서 oddball.
0: Oddball.
1: If I say, he's an oddball.
0: 그쵸.
1: 좀 어떤 느낌이에요?
0: 좀 특이하다 사람이.
1: Yeah. 좀 사람이 좀 괴짜예요.
0: 좀 you know a little different from the rest.
1: Yeah. But not like so negative.
0: 맞아요. 네네네.
1: Yeah.
0: 네, 네.
1: Yeah.
0: 좀 I mean, 특이하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1: I own up to it. I'm an oddball.
0: Same
1: yeah.
0: here.
1: Yeah, I think so.
0: 네.
1: Yeah.
0: BFM에서 일하려면 you gotta have a little bit of odd in you.
1: Also, yeah, I think most of our boostas are kind of oddballs too.
0: 네,
1: but
0: 우리 유준이 말해 민수 is a weirdo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 이 자리에 못 있어요.
1: 맞아요.
0: 네.
1: Another one is peculiar. 이건 좀 더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요. 독특하고 묘한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And bizarre. I like the word bizarre
0: yeah,
1: too.
0: Yeah. 맞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 여기서
1: 응.
0: interesting도 되잖아요.
1: Yeah.
0: 사람이 내 작품 봐봐 너무 예쁘지?
1: Interesting.
0: That's interesting.
1: That's a very British way. The Brits, 영국 분들은 좀 이렇게
0: 네.
1: 이상한데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할 때 그냥
0: 네.
1: interesting.
0: 좀 돌려서 말하잖아요.
1: Yeah, interesting.
0: 네.
1: Yeah.
0: Interesting 하면 내 거에 뭐 관심 있다라고 이해도 하는데
1: 심지어 뭐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날 때도 that's an interesting
0: smell. That's an interesting smell. That's an interesting look.
1: That's an yeah.
0: Right? 이렇게 yeah. 할 수 있죠.
1: That's so
0: 네.
1: true. Yeah.
0: 여러분 그거 들으면 9 times out of 10 뭐가 조금 이거 좀 안 맞다라고 분명히 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1: 맞습니다.
0: 사람이
1: 네. 또 고지고대로 듣고 난 역시 흥미로운 체취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0: 맞습니다. 네, so
1: Yeah.
0: Weird, right? Strange,
1: yeah.
0: odd. 이렇게 쓸 수 있고요.
1: 좋습니다.
0: 다음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I think we can. Oh yeah, okay. One more. Yeah. Turning A against B라는 표현 한번 사용해 볼게요. So we heard in the show, Are you turning me against my teacher? 지금 나와 스승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이냐?
0: 네.
1: 이런 대사가 있었죠.
0: Mm.
1: So when you turn, 한번 이게 비주얼 visualize 해볼게요. Turning A

0: against B.
1: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반대하게 서로 A와 B를 서로 싫어하거나 반대하게 만들더라. 사이를 네. 갈라놓는다는 뜻입니다.
1: 맞아요.
0: So he tried to turn me against my best friend. 내 절친, 찐친과 서로 좀 이렇게 싫어하게 만들려고 some people do that in yeah. relationships.
1: 맞아요.
0: Yeah,
1: toxic. Very yeah, toxic 그런 사람들은요.
0: Or she turned the whole team against him. 팀 전체가 그를 아주 등지게 만들었다.
1: 네.
0: Yeah, this is a very toxic behavior, turning mm-hmm. people against others.
1: 맞습니다. 근데 turn A against B, 뭐 비슷한 표현 하나, come between 누구와 누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민수와 저는요, 아무리 연기를 잘 못하더라도 nothing is going to come between us.
1: And acting.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국 전화해서 신고하고 yeah.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0: 계속
1: 할 겁니다.
0: 할 겁니다.
1: 네.
0: 좋습니다.
1: 좋아요. 혜연, thank you yeah. so much. Another fun episode of All Star Theater Presents. 우리 이 문자를 꼭 읽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0: 네.
1: Claire님이 말하는데요. Your acting is amazing.
0: Aww.
1: I can picture the scene in my head. 진짜 그 정도 상상할 수 있으면 we've done our job.
0: Mission accomplished.
1: Mic drop. 였습니다. Hey, Anne,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All right, bye guys.
1: All right, folks. We're going to take a quick little song break. How very fitting. 아마 조선시대 때 좀비들이 있었으면 이 노래도 들었을 겁니다. Michael Jackson의 Thriller.

0: Chamão! Chamão!
1: Aí, já
2: 아, 좀 지켜주세요. 아, 누가 오케이, 오케이, 뭐 그 멈추지 않으면 계속 하거든요.
1: 가자, 가자, 가자. 뾰로롱입니다. 문자적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2: 네.
1: 오늘 이번에 우리 민수 씨가 연기하시면서요. 네. 와, 진짜 나날이 발전한다. 뭐 이러한 코멘트도 있었고 칭찬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2: 여러분, 네, 너무 감동 받으셨죠.
1: 근데 우선은 그 다른 칭찬이 들어왔는데요. 네. 우리 725 S-Park님께서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하시고 민수님 독서대 귀엽습니다 라고 하는데 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2: 독서대?
1: 여기 앞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2: 혹시 이 독서대? 이거는요?
1: 칭찬할 게 없으셔서 네. 독서대 칭찬을 그러시지
2: 아니 않으셨죠? 이름 다시 뭐라고요?
1: 725 S-Park님
2: 네, 자 725 X-Park님
1: 네네네
2: 그만큼 칭찬할 거 없었으면 굳이 그렇게 독서대에서 말하면 아, 그건 농담이고요.
1: 아유, 네,
2: 일단
1: 농담이요.
2: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독서대 너무 이쁘시죠.
1: 이쁘죠, 이쁘죠, 그렇죠. 독서대가 이쁩니다.
2: 네.
1: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한 번도 그 우리 부스타분들이요 순위를 까먹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조금 뭐 테스트용으로 한번 여쭤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1등, 2등, 3등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HYE님께서요. 1등 낙지연이님, 2등 달지님, 3등 닥터수님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2: 맞았어요?
1: 맞나 봐요.
2: 우리 HYE 우리 해님이
1: 네, 해님. 네. 역시 HYE님. 그러니까. 네. 짱입니다, 짱.
2: 일단 우리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네. 감사해야 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2: 이렇게
1: 그러니까요.
2: 챙겨주잖아요. 요즘님의 일.
1: 그쵸, 그쵸. 네. 서로 이제 요구가 많은 방송 잊으시면 안 됩니다.
2: 네.
1: 그리고 오늘 날지님께서요, 2등을 네. 하셨는데 네. 어떻게 2등을 하셨냐면 네. 오늘은 운전하다가 주차하고 출첵을 하셨다고. 그때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운전 중이셔서 네. 그 순위 참여를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2: 네.
1: 근데 저희가 공영 주차장이나 유료 주차장 들어가서
2: 그 시간쯤 되면 네네네. 주차하고
1: 그죠
2: 그 정도 해야지.
1: 네. 오 진짜 실제로 이행하신 분이 계셔서 겜덩스.
2: 네. 예스.
1: 그리고 우리 퍼즐만두님께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썸네일 보시다가 yes. Welcome to 킹덤이 아니고요. 맨덤이라고 하시고
2: Exactly.
1: 네. 그리고 닥터수님께서 민수 씨 좀비 역할 정말 잘하네요. 너구리님 대사 어려운데 민수 씨 너무 잘하시네요. 독서대 칭찬은 더 없어요. 걱정 마세요.
2: 독서대 근데 네. 앞뒤로 왔어요. 우리 칠리오 스파크님이 네, 꽃그림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꽃그림 있는 거는요. 이거 독서대가 아니고
1: 케이스,
2: 이거 저 노트북입니다.
1: 네네. 네. 케이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은님께서 우리 민수 씨 연기하신 거 보고 네. 민수님 입 안까지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 굉장히 한번 더 해드릴까요?
1: 한 번 더 가능한가요? 앵콜 가능한가요?
2: 부장님 우리 시간 있습니까?
1: 네.
2: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네.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1: 그렇군요. 네.
2: 그렇죠.
1: 맞아요, 네. 맞아요.
2: 딱 적당하게.
1: 적당하게. 네. 그리고 이제 3139번님께서요.
2: 네.
1: 90년대 네털리콜의 노래를 듣는 것처럼 추억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브라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 네.
1: 엄청난 극찬입니다, 이거.
2: 왜냐면 우리 아마 3139님은 우리 1부에
1: 네,
2: 우리 한이 형의 한이의 바이브 체크 시간 때 그 드루 힐 노래를 갖고 왔잖아요.
1: 맞습니다.
2: 혹시 우리 3139님도

0: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죠.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 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unny 100th floor observatory.
1: 네. 네. 자, 우리 여정님. 네. 오늘도 너무 수고하실 거예요.
0: 다음 주 연기가 기대되네요. 진짜.
1: 여러분 기대하세요. 항상 기대하세요.
0: 그렇죠.
1: Right, that is the rule here. 네.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Bye.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부산. Why did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The time is now 8 o'clock.
10: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0: So what designs linger in your memory? Perhaps an advertising poster you saw long ago that still comes to mind in an instant, a logo that makes a brand instantly recognizable, or a book or album cover remembered just as vividly as its content. Great design goes beyond merely attractive imagery. At times, it delivers a message faster and more powerfully than lengthy explanations. What is fascinating is how that power transcends the boundaries of language and culture. Initiated in 1992, the International Graphic Design Biennale, Golden Bee, received approximately 17,000 poster and screen-based design submissions from 70 countries worldwide for this year's Golden Bee 2026. Among them, works by Professor Kim Sung-jae and Professor Cho Byung-chul from the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at Silla University were selected for the final exhibition. What kind of power did their designs hold to capture the world's attention amid countless entries? Today, we're joined by Professor Cho Byung-chul of Silla University to discuss the stories behind these globally recognized works, the borderless power of design, the competencies needed by designers in the era of AI, and educating the next generation of designers. 오늘은 조병철 신라대학교 교수와 함께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은 디자인의 힘과 AI 시대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먼저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대를 받은 신라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조병철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and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Your work was recently selected for the final exhibition at the 17th Moscow International Graphic Design Biennale, Golden Bee 2026. How did you feel when you first heard the news of your selection?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번 네. Golden Bee 2026 비엔날레에서 최종 전시작으로 선정되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1: 아, 네. 처음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중에 지도 교수님이신 김승재 교수님께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만큼. 그래서 당시에는 작품이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영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동명이인인 것 같다. 이런 또 약간 저 혼자만의 기쁘지만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해 첫 출품이라 솔직히 이제 큰 기대 없이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출품

0: 했는데 혹시 이제 했냐라는 전화가 왔을 때 솔직히 이제 그 더 놀랐었거든요. 어떻게 아셨을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상당히 이제 기쁜 마음으로 네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1: 네. 근데 동명이인인 줄 아셨을 만큼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었겠네요.
0: 맞습니다.
2: So he shares that he first heard the news from his academic advisor, Professor Kim Sung-jae, on his way home from university. Honestly, at first, he thought it was someone with the same name, as the work could not be viewed yet, and only English names were visible at the time. Because this was his first international submission, he had applied quietly without telling anyone and without high expectations. He was even more surprised when Professor Kim Sung-jae, who had not known about the submission, called to ask if he had entered. So could you tell us what kind of Biennale Golden Bee is and what significance the platform holds in the world of graphic design? So Golden Bee는 어떤 비엔날레인지, 세계 그래픽 디자인계에서 이 무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아, 네. 일반인 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비엔날레이긴 한데요. 여기 그 인터넷 찾아보면 너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골든비는 이게 이제 모스크바 국제 그래픽 디자인 비엔날레는 세계 포스트 및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손꼽히는 최고 권위의 국제 비엔날레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골든비는 1992년 창설된 이후 전 세계 수만 점의 작품이 출품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 그래픽 디자인 무대 중 하나의 그 위상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실험성과 예술성을 증명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무대인 만큼 이곳의 작품이 선정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세계적인 무대에서 거둔 정말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2: So he explains that the Golden Bee, which is Moscow Global Biennale of Graphic Design,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authoritative and prestigious international biennales in poster and graphic design.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2, tens of thousands of work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submitted, making it one of the largest and most influential contemporary graphic design platforms globally with immense prestige. Because it serves as a stage where world-class designers fiercely compete to prove their experimental creativity and artistry, having one's work selected here is in itself a deeply meaningful and proud achievement. So could you tell us about the piece selected for the final exhibition, what inspired you to create it, and what message did you wish to convey through your work?
1: 최종 전시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와 그 안에 담고 싶었던 메시지를 소개해 주세요.
0: 아, 네. 우선 전체적인 이미지 작업은 수묵한 느낌의 한글 봄입니다. 보통 붓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글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저는 필체도 좋지 않고 붓글씨를 배운 적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솔직히 예, 잘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 생각한 방법이 입으로 바람을 불면서 이제 글자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니까 그 먹물감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불규칙적인 흔들림의 번짐이 생각보다 이제 훨씬 좋은 느낌으로 예, 표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수십 장의 샘플을 제작을 하고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봄이라는 글자를 완성했습니다. 이게 외형적인 작업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봄이 담고 있는 내면적인 의미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꽃을 피우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다른 사람보다 빠르거나 늦을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반드시 자신만의 때가 찾아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가 바로 자신의 꽃을 활짝 피우는 봄이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1: 입으로 분 번짐 효과와 네. 누구에게나 봄은 온다. 메시지가 네. 참 따뜻합니다.
2: So he explains that the overall visual depicts the Korean word 봄, spring, rendered in an ink and wash painting style. While writing typically involves brushes or traditional tools, he felt unconfident in his calligraphy and handwriting, which led him to create the letter forms by blowing air with his mouth. This technique produced irregular, organically bleeding ink effects that captured the far better texture than expected.

0: It generated dozens of samples until achieving the desired expression, selecting the best piece to complete the word boom. Inwardly, he shares that the work carries the meaning that a time to bloom comes for everyone. Though that moment may arrive sooner or later than it does for others, each person inevitably encounters their own season, their very own spring, when their unique flower blossoms. The core message encourages people to avoid comparing themselves with others, stay true to themselves, believe steadfastly in their path, and keep pushing forward with courage.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re speaking with Professor Cho Byung-chul of Silla University. He is sharing his insights on the stories behind these globally recognized works, the borderless power of design, the essential competencies for designers in the AI era, and educating the next generation of designers. So designers from 70 countries with diverse language and cultural backgrounds participated in this biennale. Graphic design must deliver messages across language barriers while also capturing the distinct cultures and identities of respective regions. How do you believe designers should find a balance between universal appeal that resonates anywhere in the world and one's own culture distinctiveness?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70개국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각 나라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도 담아내야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보편성과 자신만의 문화적 고유성 사이에서 디자이너가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1: 네, 이번에는 제가 답하기가 상당히 깊이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짧은 식견으로 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듯해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자인에서 보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시각 디자인 전공이 아닙니다. 광고 홍보학을 전공하면서 기획과 마케팅을 공부하던 중에 광고 디자인을 접하게 되었고 디자인에 대한 흥미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때 디자인 쪽으로 시야를 넓혀주셨던 분이 바로 김성재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품 디자이너 중 한 분이 디트람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좋은 디자인의 10계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좋은 디자인은 혁신적이다.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유용하게 한다. 좋은 디자인은 아름답게 한다.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즉 복잡한 설명 없이도 제품의 구조가 눈에 보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제품 디자인에 국한된 내용이긴 하지만 포스터도 하나의 제품으로 본다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 보편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편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So he shares his personal view that universality should take precedence in design. Reflecting on his own background, he explains that he did not major in visual design, but rather studied planning and marketing and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before encountering advertising design and choosing it as his profession. A transition inspired by Professor Kim Song-jae, who broadened his horizons. Returning to the question, he notes that he favors designs containing messages anyone can easily understand, citing one of his favorite product designers, Dieter Rams, and his 10 principles for good design, particularly that good design makes a product understandable. Without complicated explanations, he suggests that if a poster is viewed as a product, the same logic applies. He emphasizes that the most essential point is conveying one's unique, distinctive value upon a foundation of universal empathy. So a total of 4 works by faculty members from the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at Silla University were selected for the final exhibition. How do you evaluate these remarkable results? 네, 신라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교수진의 작품이 총 4점이나 최종 전시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1: 개인적으로 지도 교수님이신 김성재 교수님과 함께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이번에 골든비 전시 선정을 통해 신라대학교

0: 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선정이 학생들의 창작 활동과 학부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흐름을 교육에 반영해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라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예술적 디자인적 교육 역량이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스승과 제자가 함께 이뤄낸 정말 뜻깊은 쾌거네요. So expresses that on a personal level, being selected alongside his academic advisor, Professor Kim Sung-jae, is a tremendous honor and something he is deeply grateful for. He shares that having their work selected for the Golden Bee exhibition provide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showcase the capabilities of Shilla University. University's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to the wider world. Furthermore, he hopes this achievement inspires students' creative endeavors and contributes to the division's growth, serving as an opportunity to reflect current industry trends into the curriculum and deliver even better education. This milestone demonstrates the clear potential of Shilla University's artistic and design education to resonate on the global stage. So with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such as AI, we have entered an era where anyone can generate images far more easily. Amid these shifts, what competencies do you believe will become even more critical for designers moving forward? Beyond mere technical production skills, what is the core competitive edge that only human designers must possess? AI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누구나 훨씬 쉽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앞으로 디자이너에게 더욱 중요해질 능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단순한 제작 기술을 넘어 인간 디자이너만이 가져야 할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네, 이 부분도 상당히 깊이 있는 질문이라서 이 역시도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회사와 사람들이 AI로 디자인이나 영화를 또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도 이제 AI로 제작된 작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작품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훌륭한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AI로 작업을 하든 직접 작업을 하든 제 생각에는 결국 작업자의 의도나 기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AI를 도구로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앞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방향, 기획을 잡는 것이 훨씬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가까운 미래에, 제 생각이지만 AI를 넘어서 AGI나 ASI 같은 인간을 뛰어넘는 기술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창작적인 기획이나 결과물들이 더 이상 이제 우리들만의 영역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합니다.
1: 네. 네. 기술보다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는 기획이 핵심이라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So he notes that many companies and individuals are already producing designs and videos using AI, and AI-generated pieces can now be easily found in exhibition spaces as well, many of which are genuinely impressive. Whether working with AI or creating directly by hand, he believes that the creator's underlying intention and planning remain the most crucial factors. Therefore, rather than merely focusing on whether one can skillfully utilize AI as a tool, establishing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what to create and how to create it is far more important. He adds that if technologies surpassing human capability, such as AGI or ASI, emerge in the near future, creative planning and original outcomes may truly no longer remain the exclusive domain of human designers. And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re speaking with Professor Cho Byung-chul of Shilla University. He's sharing his insights on the stories behind these globally recognized works, the borderless power of design, the essential competencies for designers in the AI era, and educating the next generation of designers. So today, design has expanded beyond the exclusive realm of specialized majors to become a crucial communication tool that effectively conveys ideas and messages while elevating brand value. In this context, what competencies do students studying media and communication need to build in order to remain competitive on the global stage? 오늘날 디자인은 특정 전공자만의 영역을

0: 넘어 아이디어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1: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학부의 수업은 언제나 탄탄한 기획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저희 학부에서는 그 기반에 영상 디자인 등의 단계로 유기적인 이제 수업이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제품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명확한 기획 의도를 세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도구로서 디자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과제를 수행할 때 학생들에게 그에 맞는 다양한 샘플들을 수집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기획 아래 제작된 우수한 디자인들을 눈에 익히고 수집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디자인을 바라보는 안목과 기획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또 좀 유명한 이야기이긴 한데 조너스 나이브하고 디트 람스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학생들도 샘플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존경하는 또 분이나 좋아하는 대상이 나타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0: 네. 네, 좋은 샘플을 모으며 안목과 기획력을 기르는 훈련이 참 유익해 보입니다. So he shares that classes in the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always prioritize solid planning above all else, upon which subsequent stages like video production and design progress organically. Above all, the curriculum trains students to accurately grasp the essence of a product, establish clear planning intentions, and execute design as a core vehicle for enhancing brand value. When working on assignments, he guides students to collect a wide variety of relevant samples. He believes that repeatedly observing and gathering well-crafted designs produced under systemic planning nurtures both an eye for design and strategic planning skills. Recalling the famous relationships between Jony Ive and Dieter Rams, he adds that it would be wonderful if students discover their own role models or design inspirations through this process of curating samples. So what do you consider to be good design? And looking ahead, what kind of creative work and educational approach do you hope to pursue as both a designer and an educator?
2: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디자이너이자 교육자로 어떤 작품과 교육을 이어가고 싶은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1: 네, 이 부분도 좋은 디자인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기에는 상당히 무거운 질문이라서 지극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쯤 책을 통해서 하라케나라는 디자이너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그는 세계적인 일본 그래픽 디자인이자 무사시노 미술대학교의 교수로 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처럼 소비자가 그 안을 채우는 공백에 미학을 녹여내어 넘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라는 철학으로 일본의 엠사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이끈 아트 디렉터입니다. 하라케냐는 디자인을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 디자인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깊은 생각과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같이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많은 공유와 공감을 통해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작품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0: 네, 비움의 미학과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철학이 인상 깊습니다. So he shares that his perspective on good design by reflecting on when he first encountered the designer Harakenya through a book about 20 years ago. Harakenya is a world-renowned Japanese graphic designer, professor at Musashino Art University, and an art director renowned for guiding a world-famous minimalist lifestyle brand with the philosophy of neither excessive nor deficient, infusing the aesthetic of emptiness, much like an empty vessel that consumers fill themselves. He notes that Harakenya described design not merely as creating something new, but as making the familiar feel fresh and giving people food for thought. Echoing this belief, he emphasizes that design is not just about making something visually appealing, but about delivering deep contemplation and meaningful experience
2: experiences to people, acknowledging that he still has

0: has much to learn, expresses his desire to continue his creative work and teaching with the mindset of learning alongside his students, fostering mutual growth through abundant sharing and empathy. So do you have any last words as we wrap up?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소중한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교육과 작품 활동에 더욱 진심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e shares that it was truly an honor to be part of such a meaningful occasion today, treating this experience as valuable groundwork. He commits to putting even greater sincerity and dedication into both his educational endeavors and creative design work moving forward, expressing his heartfelt gratitude. And this was the interview with Professor 조병 철 of 신라 유니버시티. 오늘 뒤 인터뷰에선 조병철 신라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Now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Shine by Mr. Big.

0: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due to record-breaking monsoon heavy rains of more than 300 to 500 millimeters per day continuing since late July, central and lower regions of Myanmar have suffered severe blows as of August, according to the official announcement by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390,000 flood victims have occurred nationwide. In particular, 230,000 people were affected in the central Sagaing region alone, which suffered great damage from last year's earthquake. And as river embankments collapsed in the western Ayawadi region, over 150 villages were submerged, leading to growing loss of life and property. Points are raised that compared to usual years, this heavy rain and precipitation pattern is much more abnormal. Should we consider that the influence of abnormal climates such as El Nino also played a role? 네, 예년에 비해 이번 폭우와 강수 패턴이 훨씬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엘니뇨 같은 이상 기후 영향도 작용했다고 봐야 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미얀마 기상청과 국제 기상 기구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발달하면서 미얀마 지역에 극단적인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래 엘니뇨는 건조함과 폭염을 부르지만 인도양에 접한 몬순 기압골과 충돌하면서 특정 지역에는 무서운 폭우를 퍼붓고 다른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을 부르는 기형적 강수 현상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주민들이 미처 대피할 겨를도 없이 피해가 극대화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 According to announcements by the Department of Meteorology and Hydrology of Myanmar and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as the El Nino phenomenon, where Pacific sea surface temperatures rise developed this year, it is causing extreme weather anomalies in the Myanmar region. Originally, El Nino brings dryness and heat waves, but as it collided with the monsoon through facing the Indian Ocean, it generated an abnormal precipitation phenomenon that poured terrible heavy rain on specific regions while bringing severe drought to other areas. It is reported that because uncertainty caused by such climate change grew, damage was maximized before residents even had time to evacuate. With civil war overlapping on top of damage from abnormal climate, emergency alarms must have been set off for local relief and food security as well. What is the future outlook?
2: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에 내전까지 겹쳐 현지 구호나 식량 안보에도 비상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0: 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지난 8월 14일 긴급 구호 대응을 발동해 비상 식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도로 마비와 안보 불안으로 외곽 지역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최대 곡창 지역인 에아와디와 사가잉 지역의 벼 모종이 모두 쓸려 내려가면서 식량 생산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상 기후가 초래한 이번 홍수는 미얀마 서민 경제와 유례 없는 식량 가격 폭등 위기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1: The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 WFP, launched an emergency relief response on August 14th to support emergency food access to outlying areas is extremely difficult due to road paralysis and security instability. Furthermore, as rice seedlings in Ayawadi and Sagaing, the largest granary regions, were also swept away, food production suffered a major blow. It is concerned that this flood brought about by abnormal climate will invite a crisis of unprecedented food price spikes and hit the world working class economy of Myanmar. Next, let's examine Myanmar's diplomatic news as well. Former General Min Aung Hlaing reportedly paid an official visit to Russia and Belarus on an 8-day schedule. Please tell us the main news.
2: 이어서 미얀마 외교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 아웅 훌라잉 대통령이 8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공식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소식 알려주십시오.
0: 네, 민 아웅 훌라잉 대통령은 4월 취임 이후 첫 외교 행보로 5월 인도, 6월 중국 방문을 이어 지난 17일부터 8일간 세 번째 주요 외교 행보로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국빈 방문하였습니다. 18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연쇄회담을 가졌는데요. 소형 원

왔던 허나 인성 안 베긴 부연러 허허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허허

0: So Busan City's official social media channels.
1: Yeah, awesome. Which are, what are those social media channels?
0: You can find all the details at Busan City and at Busan City underscore club on Instagram.
1: Yes. So go and follow them. You can also find out loads of different information. So today we covered two distinct journeys. Busan to Europe through the Arctic.
0: Yes.
1: Busan to Busan through Dejigukbap.
0: Yes. One is about Busan's future as a global maritime hub, while the other celebrates a local food that's been part of everyday life here in Busan for generations.
1: Yeah. 그래서 구독 좋아요.
0: 눌러주세요.
1: Yeah. Thank Busan you very City, much. Yes. Come on, Busan. I love it. Thank you, Gyubi, for all of the information.
0: Thank you so much.
1: I have a question.
0: Yes.
1: Have you seen the Robot Olympics or the World Humanoid Games?
0: No, I haven't seen it.
1: When you get out of the studio, please go and search for it, especially the robots running. Because they fall down.
0: I think I saw that.
1: You see the one fall down? Like, running, something and then like it falls that. Down and the other guy like runs over it like roadkill. It's brutal.
0: I mean...
1: Fabulous.
0: What an era we are living in.
1: What an era indeed. Indeed.
0: Anyway. Yeah.
1: We'll see you next week. Yubi, thank you so much.
0: Thank you so much.
1: And enjoy your weekend.
0: Thank you.
1: Bye-bye. All right. Let me give you some on the mic and then we'll be back after this.
2: Hello, I'm Olivia. Today, we're going to meet the Doctor of Science.
3: Hello, Professor. Hello. I'm from the Department of Science. I'm working as a researcher at the Department of Science.
2: Hello. I'm from the Department of Science. 척추 박사님이라고 해주셨거든요.
3: 척추 환자분들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척추 박사로 소개드려봤습니다.
2: 그러니까 오시는 연령대가 60대 이상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3: 전 연령대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고 있지만 60대, 70대 환자분들이 좀 제일 많죠. 젊으신 분들이 그냥 허리 삐끗해서 저희한테 침 치료받고 추나 치료받고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60대의 척추 건강은 50대의 생활과 습관들에서부터 비롯되고 40대의 척추 건강은 30대 때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진료 모토입니다.
2: 근데 언제부터 어떻게 척추 박사님이 되셨어요?
3: 사실 이제 계속 척추를 좀 공부를 하게 된 게 제가 대학생 때 허리가 계속 너무 안 좋았어요. 제 허리가. MRI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4번, 5번 디스크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22살. 제가 어떻게 하면 좀 허리에 좀 좋은 운동이나 좋은 약이나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진료가 척추 관절 위주의 진료할 수 있는 곳에서 배우고 수련하고 네 앞으로도 계속 좀 척추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2: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진심이었던
3: 그렇죠,
2: 거예요?
3: 그렇죠.
2: 비 오고 나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여름이 왔어요.
3: 그죠.
2: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아니면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특히 어르신 분들의 몸이 더 악화되셨다라거나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환절기에 건강관리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선생님 찾아온 거긴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3: 첫 번째는 호흡기, 두 번째는 심혈관계, 이제 세 번째가 근골격계 질환들이죠. 여름에는 엄청 습도가 높고 온도가 좀 따뜻하고 폐나 인두 후두들이 좀 촉촉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9월부터 해가지고 가을이 오게 되면은 새벽이랑 아침이랑 밤에 서늘한 공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호흡기계를 건조하게 하는 거죠. 촉촉한 기운이 부족해서 이 질환들이 생긴다는 거죠. 항상 수분 보충을 여름보다 훨씬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되고 마스크는 껴주면 좀 더 좋아요. 심혈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가을이 되면은 그 건조한 기운뿐만이 아니라 이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게 돼요. 몸이 수축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환자분들이죠. 갑자기 서늘해진 상태에서 아침 운동 이제 서늘해졌으니까 아침 운동 나가야지 하고 나갔다가 심장을 좀 충분히 데피지 않았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 있죠. 몸이 갑자기 그 냉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수축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좀 체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정말 혹시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말이 좀 잘 안 나오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팔이 여기까지 이 행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슴 통증이 있다거나 대소변이 갑자기 조절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은 빠르게 응급 질환을 보는 센터로 가야죠. 세 번째가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무릎 퇴행성 관절염들은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이나 안 좋은 자세에 계속 달아왔던 겁니다. 운동을 여름 동안에 안 했으니까 근력은 떨어져 있는데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니까 이 약해져 있던 허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통증이. 가을은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는 시기인 거죠. 환절기라는 것은.
2: 운동하기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3: 제일

0: 필수적인 방법이에요.
1: 선생님 좀 이상해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봤는데 너무 환자한테 진심인 거예요. 명의가 꿈이신가요? 허준이 되고 싶으신 건가요?
0: 잘 되는 병원 원장이기보다는 한 분이라도 더 잘 치료하는 병원 원장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제 인생의 희열감을 느껴요. 진짜 그게 제 진심이고.
1: 보고 계신 분들이나 듣고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선생님?
0: 언제 다치냐 하면은 방심하고 긴장이 좀 풀려 있다가 갑자기 긴장하게 될 때 사람이 좀 많이 다치게 돼요. 제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몸을 당연히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고 수분 보충해 주시는 거 제일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움직임을 할 때도 항상 좀 조심하는 습관만 들이면 저를 안 볼 수 있다. 그게 전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내보내고 잘 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땀 흘려서 운동만 좀 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제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나요, 선생님?
0: Stay hungry, stay foolish가 스티브 잡스가 연설에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명언인데, 안주하지 말고 항상 좀 더 나아가라. 좀 우직하게. 누군가는 제 외절에 바보 같다, 멍청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직하게 stay hungry, stay foolish.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나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1: 여러분
0: 건강하세요.
1: 건강하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자고 잘 외출하고 운동하시랍니다.
2: 역시 stay hungry, stay foolish. I love that. Thank you to our reporter Olivia for that lovely interview. To also Kang Dong-hyun-nim, who is a Korean medicine practitioner specializing in spine and joint health at Tuntun Madi Korean Medicine Clinic in Seomyeon, in Busan, of course, who was inspired to enter this field after overcoming a lumbar disc herniation in his early 20s. He calls himself a spine specialist, and he notes that nearly 70% of his patients seek treatment for spinal conditions, emphasizing that lifelong spinal health depends on building healthy habits early on. So during seasonal transitions, he says, the importance of musculoskeletal care cannot be overstated, and that means your skeleton and your muscles, right? Your whole body. Advising against sudden exercise after a sedentary summer, which means after you've done nothing all summer, don't just start jumping into the gym again. And using proper warm-ups to prevent injury, to help prevent injury. So he's driven by a passion to truly heal rather than just run a very busy clinic. And he encourages all of us to maintain basic health habits, you know, eating, sleeping, moving well, drawing inspiration from Steve Jobs, stay hungry, stay foolish. He says, people shouldn't settle and be proactive about caring for their health before any problems arise. That's right. By the time you need to go to the doctor, it's too late. You're already sick. So let's do preventative action so that we don't have to go and see the doctors. Just, you know, for our checkups, that's all. Anyway, thank you again, Olivia. That was a lovely, lovely interview. Just FYI, today we are talking about life without a smartphone. Could you deal with it? Could you go without your smartphone for one day, 2 days? How many days could you live without your smartphone? Or if that even sounds impossible, how many hours do you think you could survive without a smartphone? 네, 여러분, 오늘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특히 여러분이 스마트폰 없이 몇 시간 아니면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시나요? 1시간? 2시간? 30분만. 아, 저희 학생들이 10분 안에 휴대폰 없으면 진짜 고민 많이 하고 긴장하고 어떻게 되는지, 아, 누가 연락이 나한테 연락이 하는지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다. 중독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2부에 Our Busan Playlist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신청곡도 필요합니다. 신청곡 보내고,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 우리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050 파운드 9050 etc. etc. 카카오톡, 유튜브 라이브, text messages are 101. Everything else is free. Alright, this is Black Eyed Boy by Texas. I'll be back with Busan Life Solutions.

0: Eurasia Now. Hello, everybody, and welcome back to the second half of For My Busan. It's Laura McCluckie here, and it's time for Eurasia Now. We're connecting live with members of the Eurasia City Diplomacy team who are on a 10-night, 12-day visit to four Eurasian cities: Shanghai, Almaty, Tashkent, and Liverpool in my very own UK, to carry out the city diplomacy activities. Now, today, very luckily, we're joined by our team member, Tun Song Ah, to hear about the team's activities on the ground. So let's connect with our field reporter, Tun Song Ah. Song Ah, are you there?
1: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 알마티 현지에 나와 있는 유라시아 도시 외교단 전성아입니다. 저희는 어제 오전 마지막 상하이 일정을 끝내고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 알마티에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 알마티 현지 기온은 약 27도이며 상하이 날씨에 비해 선선한 날씨를 잘 즐기고 있습니다.
0: Oh, 좋습니다. You look very happy over there, so I'm glad to see you. 그렇군요. So, Songa, the delegation and yourself wrapped up your final schedule in Shanghai yesterday morning. They all arrived safely in Almaty in Kazakhstan. It's currently around 20 degrees Celsius there. Ah, that must be nice. And so they're enjoying much cooler and more comfortable weather compared to Shanghai and, of course, Busan as well. 어제 상하이 일정은 잘 마무리하셨나요?
1: 네,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의 현장 소식은 내일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먼저 어제 상하이에서 진행된 마지막 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국 상하이 창닝구에 위치한 국빈급 영빈 시설 모텔 홍차오 빈관에서 부산, 상하이 우호 교류회가 이어졌습니다. 도시 외교단을 비롯해 부산과 상하이의 정부 관계자, 기업인, 청년 등 100여 명이 함께한 자리였는데요. 특히 이날 상하이 현지 청년 5명을 글로벌 청년 앰버서더로 임명하는 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는 11월 부산을 방문해 부산 청년들과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0: So while being named Global Youth Ambassador sounds like a very meaningful part to the exchange. So after wrapping up the Shanghai business meeting, the delegation held the Busan-Shanghai Friendship and Cooperation Exchange, where around 100 government officials, business representatives, and young people from Busan and Shanghai came together. Five young people from Shanghai were also appointed as global youth ambassadors, so they're expected to visit Busan this November and continue their exchanges with young people here in our beautiful city. It'll be exciting to see how those connections develop as well. 네, 그렇군요. 또 어떤 행사들이 개최됐나요?
1: 네, 네트워킹 만찬에서는 부산 청년 단원인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학생들의 한국무용 벚꽃춤 공연과 상하이 청년의 서예 시연이 더해지며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었습니다. 특히 청년 단원들과 글로벌 청년 앰버서더들이 함께 웃으며 식사를 나누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0: Oh, so the networking dinner also featured a performance of 벚꽃춤, a traditional Korean drum dance, by members of the Busan youth delegation, along with a calligraphy demonstration by a young participant from Shanghai, which brought more energy to the evening. Sounds like a very nice time indeed. 네, 글로벌 앰버서더 한 분과 인터뷰를 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2: Hi everyone, my name is Kaiser. I'm currently doing my PhD in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m doing a lot of things also on China, South Korean studies as well.
3: What made you apply for the Global Youth Ambassador Program?
2: Because I went to Busan for many, many times. And Busan gave me very good memory about the city, about the people. And I want to pay back to the city. That's why when I saw this chance on the website, I'm saying that, okay, I'm gonna be there. And also, largely because I'm based in Shanghai for a very long time, I know that Shanghai and Busan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This is also part of the reason.
3: What are you hoping to get out of this program?
2: I think I'm aiming for three things. So the first thing is friendship. I want to meet a lot of Korean friends, especially those from Busan. And the second is I want to have more experience within the city. Because in the past, when I went to Busan, it's just a tourist. I just went to tourist spots. But this time, I want to say that from an official perspective, what can I say there in Busan? For example, I saw that I could visit the university in Busan, which I couldn't do it as a tourist, but this time I could do that.
3: How are you liking the vibe today?
2: The vibe is fantastic. First of all, because I could saw a lot of friends from Busan, they are visiting Shanghai. I could introduce some more things about Shanghai. Also, after the appointment ceremony, I could say that I'm very excited to be a part of this event and also be a part of this program.
0: Wow, he sounded very excited to be a part of the program. Thank you so much.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를 방문하셨나요?
1: 네, 상하이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흔적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숭칭링 능원과 루신공원의 윤봉길 기념관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광복절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원들에게 더욱 와닿고 의미 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 있었던 윤소연 단원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4: 네, 저희는 지금 숭칭링 능원과 루신공원을 찾아왔는데요. 먼저 앞서 방문한 숭칭링 능원은 숭칭링의 묘이자 망고 공묘로 일제강점기 상하이에서 활동하다 순국하신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독립운동가의 유해가 조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 루신공원은 옛 홍커우 공원이자 현재는 내연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이 자리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두 곳을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헌화하고 한국에서 직접 준비해온 전시물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태국에서 윤봉길 의사와 많은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마주하니 그분들의 뜻이 더욱 크게 와닿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청년 단원들과 함께 추모의 마음 잘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0: Wow, so they visited the Sungchingling Mausoleum and the Yumbongil Memorial Hall at Lushun Park, both closely connected to the history of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in Shanghai. And the delegation laid flowers in remembrance and presented exhibition materials they brought from Korea. So the young participants said seeing the tree

0: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0: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0: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2:00

0: It's time for Brunch Club, where we meet people in the spotlight. And today we're joined by Lee Kyu-min, chairman of the Korean Food Promotion Institute, or Hanshik Jinheungwon, helping bring the true taste of K-food to the world. Welcome back, Mr. Lee.
1: Hi, everyone. My name is Kyu-min Lee. I'm the president of Hanshik Jinheungwon, which is in charge of promotion of Korean food around the world. And I'm also a professor in Gyeonggi University. Well, I'm very happy with the global listeners, and thank you.
0: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back. It's been a year. 1년 만에 다시 찾아주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네, 바쁘신 와중에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한식을 알리는 것이면 언제든지 와야죠.
0: So he said he has to come whenever he has the chance to let people know about Korean food worldwide. Well, diving right in then, you've had a very busy year in Korea and abroad as well. How would you sum up the past year in, I guess, one word? 작년에 다녀가신 이후 1년 동안 국내외 현장을 누비시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1년을 한마디나 짧은 영어 키워드로 표현해 본다면요?
1: 아, 저는 커넥팅, 커넥션, 연결.
0: 네.
1: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것을 외국에서도 같이 즐기고 하는 그 매개, 한식이 매개체가 됐구나.
0: 아, 커넥팅. 네. So he chose connecting or connection because K-food has become the medium that connects people to people and culture to culture worldwide. Okay, connection it is then. All right. Well, was there a moment overseas when you really felt the growing popularity of K-food? 앞서도 언급했지만 해외 현장도 자주 나가실 텐데요.
1: 그럼요.
0: 네, 현지에서 K-food의 위상을 온몸으로 체감하셨던 순간이 있을까요?
1: 아, 그럼요. 이제는 외국인들을 만나면
0: 네.
1: 아, 잡채 알아요? 불고기 알아요가 아니고 네. 저 잡채 좋아해요. 저 불고기 좋아해요. 아. 저 김치찌개 좋아해요. 이럴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0: 오, 그렇겠네요. So now it's not about do you know 잡채? Do you know 불고기? It's more about I love 잡채. I love 불고기. So that is how President Lee feels that K-food has really become more famous and popular worldwide. Well, then beyond bulgogi and bibimbap, what Korean dish was surprisingly popular? 그럼 불고기나 이제 비빔밥 혹은 잡채 이런 유명한 메뉴 말고요. 이 음식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싶었던 뜻밖의 메뉴를 꼽으신다면요?
1: 저는 네. 요즘 국밥, 국과 밥을 같이 먹는 국밥 종류가 네. 새롭게 아,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0: Oh, so these days he's thinking 국밥. So in English it would be like rice soup. It's 국밥. Could be popular among foreigners these days.
1: 네. 네. 저희 한식진흥원이 북촌에 있어요.
0: 네.
1: 거기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0: 네.
1: 제가 어느 하루는 순대국집에 가서 직원들하고 순대국밥을 먹는데
0: 네.
1: 옆에 서양인 가족들이 왜 애들까지 같이 와서 순대국밥을 먹더라고요.
0: 네. 네. So it was during lunchtime and this 한식진흥원 or Korean Food Promotion Institute, it's located in the Bukchon area and he and his teammates went to a 순대국밥 place and they saw these foreigners, a family eating 순대국밥 all together.
1: 예. 그리고 저는 혹시 돼지국밥 먹어봤어요?
0: 네, 먹어봤죠. 너무 좋아합니다.
1: 네, 네. 그 뉴욕에 옥동식이라는 그 돼지국밥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0: 네.
1: 2023년에 뉴욕타임스가 선정하기를 네. 꼭 먹어봐야 돼.
0: 아.
1: 그 음식에 8가지 포함이 됐어요.
0: So he also mentioned 돼지국밥, which is pork rice soup. And in New York, there is a restaurant called 옥동식이라고 하셨나요? 네. 옥동식. And their 돼지국밥 was selected as one of the foods, top 8 foods that you must try in New York Times.
1: 네.
0: Wow, that's amazing. So 국밥 then.
1: 예, 국밥. 네. 그리고 뭐 또 비슷하게 네. 설렁탕, 곰탕.

0: 해장국 이런 국밥류가 네. 저는 앞으로 외국인들에게 더 또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And there's also 설렁탕 and 해장국, different other kinds of rice and soup that we have in Korea. And Mr. Lee believes these will become a lot more popular among foreigners moving forward. All right. Well, now we'll talk in depth through keywords. 그럼 지금부터 키워드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 아, 그럴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0: 아, 네.
1: The first keyword is... Next level. Now, Korean food is moving beyond street favorites like tteokbokki and ramyeon into global fine dining. 떡볶이나 라면 같은 길거리 음식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적인 미식의 반열에 오른 한식의 깊은 매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So, Korean chefs and restaurants are gaining major recognition worldwide these days, right? So, why has Korean cuisine become so strong in global fine dining? 최근 뉴욕이나 파리뿐 아니라 전 세계 권위 있는 미식 랭킹에서 한국인 셰프와 한식 기반 레스토랑들이 상을 휩쓸고 있잖아요. 글로벌 미식 본토에서 한식이 이렇게 강력한 주류로 인정받게 된 비결은 뭘까요?
0: 그 한식의 근간이 되는 게 네. 우리가 전통 장이입니다. 네. 장과 다음에 발효. 이 전통을 잘 준수하면서 거기에 또 음식 분야는 이 트렌드나 취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현대적으로 취향과 변화를 잘 반영해서 한식은 잘 진화해 갔다.
1: 아.
0: 현대적인 재해석 네. 이게 잘 이루어졌다.
1: So in Korean food, the most important, I guess, aspect would be like the fermented sauces that we have and fermentation. But while preserving this tradition, we have kept up with the modern trend. And the changes of people's palates. And that would be the key or the secret behind the popularity. Well, you know, these days, healthy and plant-based food is also trending worldwide. Is that another strength, I guess, of Korean cuisine as well, because it's healthy?
0: 아, 그럼요. 요즘은 우리가 한국이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1: 네.
0: 사계절의 제철 식재료, 그리고 채소 기반의 이런 다양한 식재료에다가 이게 장, 발효가 이게 굉장히 깊은 맛을 끌어내고 건강하거든요. 그것이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1: 네.
0: 예, 좀 더 높은 최근에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So in Korean food, they have different seasonal foods because in the country, we have the four different distinct seasons. And along with the depth, the deep taste of the fermented sauces that we have on, and all these seasonal foods, it makes it a lot healthier, Korean food in general, which is why it is gaining more popularity and trending worldwide as well. Well, then Korea also has, like you mentioned, seasonal ingredients and regional dishes too. How are you promoting these local flavors?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지역마다 네. 제철 식재료가 숨어있고 또 향토 음식도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네. 이런 로컬의 맛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식 진흥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0: 그럼요. 우리 한식에서 네. 김치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 김치, 네. So, President Lee asked me how many different types or kinds of kimchi there are. I would say over 300, 300개 이상? 너무 많은가요?
0: 그 정도인데 한 200개 좀 넘는다고 합니다.
1: 네네.
0: 김치도 200개가 넘고요.
1: 네.
0: 이런 다양한 우리 한식의 넓은 스펙트럼과 깊이, 다양성과 깊이가 사실은 지역 향토 음식에서 옵니다.
1: So the depth and spectrum of the Korean food comes from regional dishes. And by the way, there are about 200 different types of kimchi.
0: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네. 향토 음식 진흥 센터를 저희들이 개관해서 우리 지역에 대표하는 식재료 향토 음식을 잘 발굴, 기록, 보존할 계획입니다.
1: So as part of promoting regional dishes within the country, the Institute plans to establish a new center, and that would be the Regional Food Promotion Center, which will identify different regional dishes, record them, and conserve them. And this will be established next year.
0: 예. 그리고 그 전통 음식을 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좀 연결하는 역할을

0: 역할을 할 것입니다.
1: And the center will also become a bridge that connects our regional food to the world, basically. All right. Well, you're also documenting traditional Korean recipes. You mentioned that in your answer earlier, too. Why is this important, though?
2: 우리 전통 음식 조리법을 현대적으로 또 정리하고 기록하는 작업도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왜 이런 기록 작업이 중요한 거죠?
0: 지금 네. 우리 지역의 자연 환경과 문화를 반영한 지역 음식들이 있는데 네. 그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계세요.
1: 네, 네. So we have different regional dishes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but those who know how to make them, they're already growing old and passing away.
0: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표하는 지역 음식을 잘 기록을 하는 사업을 하고 지역 기록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음식들을 잘 기록하고 보존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잘 그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So because it's important to conserve them, you have to first record them, right? And they have this project in which they record all these different regional dishes, and they would then make the next generation also preserve it and learn about it as well. So it's part of the effort that the Institute is making, which is great. All right, well, more tourists, you know, these days are visiting Korea just for the food, which makes a lot of sense. How are you helping them experience authentic K-food?
2: 요즘은 아예 맛있는 거 먹으러 네, 한국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혹시 한식진흥원에서 한국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 있을까요?
0: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맛있는 한식을, 다양한 한식을 경험해보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1: 네, so many foreigners, like I said, come to Korea because they want to try the many delicious foods that we have here.
0: 그래서 저희는 K 미식벨트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지역에 특히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표하는 식재료, 네. 전통 음식을 중심으로 그 관광 상품, 루트를, 관광자원하고 네네. 잘 엮어서 네. 우리 미식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K 미식 벨트입니다.
1: So they have a project called K Food Belt, and this is like a tourism sort of product where you not only introduce the seasonal foods of different regions, but the traditional regional dishes that they have, and they have it as like a whole new product. So this helps. Foreigners learn about the different regional dishes once they come here and tour around.
0: 치킨 좋아하세요?
2: 너무 좋아서.
0: 올해 네. K 치킨 벨트라는 사업을 홍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1: 네.
0: 전국에 있는 다양한 그 치킨
1: 네.
0: 그 관련한 음식들을 엮어서 네. 상품을 만들었어요.
1: Wow, so yeah. they also have a K-chicken belt. He asked me if I like chicken, but of course, I love chicken. And they have made another product where they link all the different chicken-related restaurants in parts of the country.
0: 춘천에 가면 치킨 음식 뭐가 있어요?
2: 닭갈비요.
0: 맞아요, 춘천에 닭갈비, 네. 수원에 통닭, 그리고 구미에 가면 우리 잘 아는 프라이드 치킨. 이런 예를 들면 네네네. 그런 것들을 전국에 치킨 벨트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지역에도 좀 방문해서 그 한국의 다양한 치킨 음식을 맛보게끔 하는 그 사업입니다.
2: 그렇네요. 지역 네. 활성화도 될 거고.
0: 네.
1: All right. So for example, Suwon has grilled chicken like 통닭. And when you go to Chuncheon, what's a chicken-related dish? It's 닭갈비, right? And then there would be fried chicken and 구미. So it's a product that links all these different traditional foods of different regions. And it will help revitalize these different regions as well through food. All right, well, it sounds great, but you know what? I think There's also a concern where you have to keep the balance between like authentic Korean flavors with local tastes overseas as well, right?
2: 한식 고유의 전통 맛을 지키는 것과 또 현지인들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 사이에서 고민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균형 어떻게 맞추고 계시죠?
0: 그건 진짜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우리 한식의 고유의 본질은 잘 지키고 네. 각 나라마다의 그 또 그 문화권에마다 표현 방식을 거기에 조금 유연하게 열어두는 형태로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 So this is really important and it's key while preserving the traditional aspect, the essence of the Korean food. How you express that can be a little flexible depending on the different cultures.
0: 그 이제 한식의 본질이라면은 네. 우리가 이제 식재료 조리법 하고 또는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전통 장류 이런 것들은 잘 지키고 네. 지역마다의 그 컬처 코드가 있어요. 문화권마다 네. 표현 방식 네. 그 지역의 그 문화에 따라서 그것들을 좀 표현을 하게끔
1: 아. 예. Okay, so we have what's the foundation of K-food, like the fermented sauces, as well as how you cook them, right? The cooking method, too. We will preserve that, but different cultures have their own cultural code. And so you can express these different foods in your own way, but while preserving that essence.
0: 그게 우리 한식이 또 K-food가 최근에 전 세계 소비자,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So that is one of the reasons why K-food is being loved worldwide these days because it not only preserves tradition, but it's also flexible to changes according to the different cultures, you know? All right, well... That's great. Well, all this food talk is making me quite hungry right now.
0: 그래요.
1: 그렇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군침이 도는데요. 이쯤에서 추천곡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So we want to hear your recommended song for our crunchers. 우리 크런처들에게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실 건가요?
0: 이 노래가 2003년에 나왔어요. 네. 20년이 넘었는데 네. 네.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재미있고 그 웃기는 노래였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 더 자두의 김밥이라는 노래입니다.
1: 네, so this is The Jadu's 김밥. It was released in 2003. Back then, it sounded like a funny song, but it's actually a pretty good song.
0: 예, 요즘 김밥이 네.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다 보니까 김이 갈수록 비싸져서 쉽게 먹기가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굉장히 기쁘고요.
1: 네.
0: 또 개인적으로는 그 소풍 가는 날만 어렸을 땐 소풍 가는 날만 먹을 수 있는 그
1: 맞아요.
0: 음식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항상 김밥 하면 아침 일찍 엄마가 이렇게 싸주던
1: 네.
0: 저를 위해서 싸주는 김밥이 생각납니다.
1: So 김밥, it used to be a food that we used to eat when we go on a picnic, you know. Usually our mothers would wrap that kimbap for us when we were little children. But now that kimbap has become so popular worldwide, the price of kim, or that seaweed that you wrap the rice with, has become so expensive now. But anyhow, this is Mr. Lee's recommendation. Let's take a listen to the 자두's kimbap. Enjoy!

0: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the Jadu's Kimbap. Now, before we move on to the next keyword, I have a quick announcement for you all. TalkTalk Korea 2026, the global content contest, is now open. Do share your My First K-Culture moment through video, photo book, drawing, and illustration or writing. With a total prize of $26,400, the best entry across all four categories will receiv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ward. So join TalkTalk Korea 2026 right now. And with that, we'll open up our second keyword. And now our second keyword is global.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한식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So we'll share our story on the infrastructure and the people that help make K-food global. Now there's an official certification, from what I know, for outstanding Korean restaurants overseas. How are they selected? What's the standard?
1: 외국인들이 네. 해외에서 한식을 처음 접하는 곳이 한식당이에요.
0: 네. 네.
1: 근데 그 한식당이 결국은 우리 한식을 대표해요.
0: 아, 그렇죠. 네. So foreigners, when they're outside of Korea, when they're somewhere else, the first place they meet K-food is in K-restaurants. So these K-restaurants are basically representing Korea.
1: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어떤 그 서비스, 다음에 위생, 네. 운영 이런 것들의 모범 사례를 잘 하는 레스토랑을 그 지정해주는 해외 우수한 식당 지정 제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0: So they have a system for selecting good restaurants that are setting good examples. Not only the taste of the food, but the service, the hygiene, how they operate the restaurant. And they select excellent restaurants based on that system.
1: 한식에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 대사와 같은 거죠.
0: 아, 그럼요.
1: 그래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홍보라든지 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And they also provide promotional support as well because they are the ambassadors when it comes to K-food, right? All right. All right. Well, how has the response been then? 현지 반응은 그럼

0: 어떤가요?
1: 아, 굉장히 높죠. 그 해 한식당, 그러니까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네. 아, 우리는 한식당은 한국의 정부, 네. 한국 정부에서 지정 그 인증받은 한식당이다라는 거를 좋은 어떤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인증하는 거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2: So it makes the restaurants feel very proud as well. And it's really popular, the system itself, because once they're recognized and selected by the government, they can say, oh, we're representing Korea. We are a representative K-food restaurant. All right, well, I hear renowned chefs come to Korea to learn Korean cooking as well. What surprises them the most from what you know?
1: 저도 사실은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네. 외국인 셰프들이 와서 한국의 셰프들과 컬래버레이션하거나 한국의 그 식품 명인들하고 컬래버레이션을 하는데 네. 그때 아, 장, 우리의 전통 장류, 우리가 된장, 고추장, 간장, 그리고 우리가 발효, 네. 채소 발효와 같은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 So when these famous chefs from around the world come to Korea and collaborate with Korean chefs and experts, they're really surprised at the traditional sauces that we have, such as 된장, 고추장, and 간장, and the fermentation as well.
1: Oh.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네.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내는 맛, 한식은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내는 맛이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 장, 전통 장과 발효.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So foreigners, foreign chefs, how they evaluate Korean food is that it's a result of time and effort. So these sauces, they take time to make, right? Through fermentation. So time and effort is the key for creating K-food is what foreign chefs say.
1: 하나 더 덧붙이자면 네. 어렸을 때는 마당에서 자라나는 그 채소들, 그러니까 잡초로 볼 수 있는 그 채소들도 네. 또는 산에서 있는 다양한 채소들, 뭐 그 야채들도 네. 훌륭한 음식으로 변신시켜 주는 게 장과 장에 묻히면 다 맛있거든요. 그 발효,
2: 네. 네,
1: 나물도 그렇고 그런 전통 장류와 발효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식재료를 맛있는 음식으로 변신시켜줍니다.
2: 네. So all the different vegetables that we can see in our gardens or even in the mountain behind our homes, they can be turned into great dishes if you use the 장. Or the Korean traditional sauces, fermented sauces, basically. 아, 그렇네요, 진짜. All right, well, young Korean chefs are also important, though, to Korean food as well. But before that, more foreigners, I think, are also cooking Korean food at home themselves. Are you seeing people more people wanting to learn how to cook Korean food?
0: 유명 셰프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집에서 직접 네, 찌개를 끓여 먹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1: 그게 유튜브에 가면 네. 외국인들이 올리는 그 해외 인플루언서들의 한식 콘텐츠로 레시피를 막 올립니다.
2: 네.
1: 이거는 그네들의 구독자들이 한식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2: So many foreign YouTubers, they upload videos of creating Korean food and the recipes, which means their subscribers are really interested in Korean food as well.
1: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불고기, 갈비, 김치를 넘어서 네. 요즘 외국인들은 집에서 네. 특별식, 특별한 날에만 먹는 특별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먹는 이제 예를 들면 의외로 순대찌개, 순대국이 아니고 순두부찌개
0: 네.
1: 그리고 김치도 집에서 해 먹고
0: 네.
1: 이제는 삼계탕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해요.
2: 네. 네. Oh, so foreigners, it's not a special dish anymore, K-food. They would just regularly cook them at home, like 순두부찌개, using tofu, 김치찌개 as well. All of these, and even making their own kimchi at home. It has just become a very usual part of their cooking. It's nothing special anymore.
0: 그럼 실제로 한식을 직접 배우려는 외국인도 상당히 많겠네요.
1: 많죠.
0: 네.
1: 저희들이 우리 한식진흥원에 체험하는

0: 프로그램이 있는데
1: 네.
0: 외국인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2: 아, 네. So definitely more foreigners are wanting to learn how to cook Korean food. In the institute, they have a cooking class, and the number of foreigners taking part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se days. All right, and going back to young Korean chefs, they're really important too, K-Food's global future. How do you support those hoping to work overseas?
0: 아, 우리 한식이 지금처럼 좀 더 이게 사랑받고 발전해 나가려면 미래의 한식을 그 이끌어갈 리더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 그렇죠. So 네. it's really important to raise the leaders of K-food in order to continuously promote K-food globally.
0: 저희들은 대학교를 지정을 해서 네. 지원을 받아서 한식 교육 지원 가정 사업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해외 내년부터는 해외 대학에서도 한식 교육 가정을 이렇게 열면 그걸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 아, 네. So the institute currently selects universities who have applied and the selected universities can take part in the Korean food education course and they will open one for foreign universities next year as well.
0: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영 셰프들, 네. 셰프의 커리어를 시작한 영 셰프들을 대상으로 해서
2: 네.
0: 밖에서는 만나기 힘든 마스터 셰프분들을
2: 네.
0: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2: 아, 네. 교류할 수 있는 그런.
0: 네. 그 교류뿐만 아니라 교육을요.
2: 교육을.
0: 네. 영 셰프 아, 네. 교육과 인턴십. 사실은. 어리 쉽지 않은 그 미쉐린스타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결 프로그램을
2: 아,
0: 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And also for young chefs, they can also learn from master chefs and there are internship programs where young chefs can take part in the work of Michelin restaurants too. So a lot of support is being provided by the Korean Food Promotion Institute. 네.
0: 또 내년에는 네. 이제 글로벌한 리더 한식 그 글로벌 한식 전문가 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아직 가칭이지만 수락교라는 것을 지금 시작할 예정입니다.
2: And starting next year, they are thinking of starting this new project called 수라교.
0: It's
2: 수라교.
0: 수라학교.
2: 수라학교. 수라학교. 수라학교. So it's a school for food, basically. And this is not the official name yet, but they are creating this for support for the young chefs moving forward as well. All right. Well, Korean restaurants abroad need Korean sauces and ingredients too. Do you help them source these as well?
1: 가끔 해외나 뭐 해외 나가서 한식당에 가면 항상 궁금한 게 이 장류랑 한국 식재료는 어떻게 구할까 싶거든요. 한식진흥원에서 이런 도움 주시나요?
0: 사실 일차적으로 네. 우리 한식이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소스류와 같은 식품이 전 세계 잘 보급이 돼야 돼요.
2: 그렇죠. 네. In order for K-food to be promoted worldwide, sauces, these fermented sauces and 장, they have to be distributed well around the world.
0: 많은 기업들이 그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2: 네.
0: 예, 왜냐면 CJ나 대상, 풀먼, 청정원 같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2: 네.
0: 저희들은 해외 한식당 협의체가 있어요.
2: 아.
0: 해외 한식당이 대표하는 도시에 한식당 협의체가 있는데
2: 네.
0: 거기에 국산 식재료 구매 지원 사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2: So while different companies are putting in their effort to distribute these sauces and ingredients, they also have a consultation body of K-food restaurants, and they also help to distribute all these sauces and ingredients better too.
0: 좋은 장류라든지 그리고 우수한 국산 식재료를
2: 네.
0: 잘 저희들이 그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아. So good quality sauces and ingredients from Korea, you know, originating from Korea, are being distributed through this consultation body's special project. All right. Well, you must all be very busy at the institute then, doing all this, distributing the sauces, helping the promotion. But are there any exciting projects coming up this year then?
0: 올해
2: 네.
0: 그 한식의 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2: 아, 네.
0: 10월 24일로
2: 네.
0: 그 행사를 한식 페스타를 이번에 합니다.
2: 아, so 10월 24일.

0: 24일.
1: 24일. So October 24th has been designated as the K-Food Day. And they will have the K-Food Festa then.
0: 그게 국립중앙박물관 그 넓은 광장에서 합니다.
1: And this will be held at the plaza of the National Korean National Museum.
0: 거기에 지금 특별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밥상이라는 그 최초의 음식 관련한 전시입니다. 그걸

0: 3일간 있습니다.
1: So for 3 days, starting from the 23rd till the 25th in October, you can first take a look at the exhibition that's being held in the museum related to K-food, and then you can join the K-food Festa where you can actually eat and try out all the different K-foods that they offer.
0: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세계 선박람회가 여수에서 열려요.
1: 네.
0: 역시 그 고기에 K푸드도 같이 홍보, 전시, 체험할 수 있는 또 그 기회가 있을 겁니다.
1: 여수도 정말 맛있는 게 많은 도시인데. 네. So they also have a World Island Festival going on in Yeosu, which is also a coastal city in Korea. They also have a fair going on that's related to K-food, where you can discover the regional foods of the place and all the different K-foods that you have not experienced in other cities as well. Wow, so many different fun projects are going on, but let's move on to the last keyword then. 네, 이제 벌써 마지막 키워드 오픈할 차례가 됐는데요. 오픈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last keyword is taste. All right, so with our final keyword, let's get to know you, Chairman or President Lee Kyu-min, the food lover, right?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통해서는 한식을 사랑하는 인간, 이규민의 맛있는 일상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So what do you usually eat at home? A favorite side dish or any stew? 평소 집에서는 주로 어떤 반찬이나 찌개로 식사를 하시나요?
0: 젊었을 땐 좀 잘 몰랐는데요. 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찌개류가 좋아지는데 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주로 먹습니다.
1: So when he was younger, he didn't quite know this, but these days he's loving 찌개 a lot more. So he likes 된장찌개 and 김치찌개, the different stews.
0: 된장찌개는 좋은 된장만 있으면 어떠한 식재료를 함께해도 맛있는 된장찌개가 됩니다.
1: 그렇죠. So as long as you have good quality 된장, all the other ingredients that you have at home can turn into 된장찌개.
0: 특히 김치찌개는 네. 장모님표 김치를 가져서 맛있는 김치는 우리가 끓이면 거기에 좀 다른 어떤 재료 식재료를 넣으면 맛있는 김치찌개가 돼요. 예.
1: Oh, and even with kimchi jjigae, as long as you have good quality kimchi, especially the one your mother-in-law made for you, you can create any, you can use any ingredient to create great kimchi jjigae as well.
0: 그리고 반찬 관련해서는 사실 음식은 사랑인데요.
1: 네.
0: 어머님이나 그 장모님의 사랑이 담긴 반찬이 특히 기억에 나는데
1: 네.
0: 장모님이 만들어주신 오이소박이, 오이소박이하고 이 명태로 만든 그 명태조림
1: 네.
0: 너무 좋아합니다.
1: Oh, and among the side dishes, I mean, food is really about love, you know, and effort. And there are two side dishes that President Lee likes that his mother-in-law made for him. And the first one is cucumber kimchi or 오이소박이, and the second one is 명태조림, which is braised pollock, the fish.
0: 또 저희 네. 어머님이 만들어주시는 마늘절임 있어요.
1: 네.
0: 요게 우리 집 애들도 다 좋아하는데 삼겹살이나 이런 고기하고 먹을 때 너무 맛있습니다.
1: And the third side dish that he loves is the 마늘절임, which is pickled garlic. And you can have it with 삼겹살, meat, pork belly, whatnot, and it's just delicious.
0: 아, 기록화 사업도 좋은데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맛있는 음식부터 기록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0: 카메라로 좀 찍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So recording and documenting our regional foods, Korean food is really important, but all the foods that his family enjoys should first be recorded and documented. Wow, I'm becoming hungry listening to you. You are too, right?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After a long trip abroad, because you go abroad a lot, business trips, what Korean soul food do you crave the most?
0: 요즘은 컵라면이 발달해서 네. 컵라면을 갖고 가기도 하지만 네. 제가 대한항공에서 9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1: 아.
0: 예전에 김포국제공항이었는데
1: 네.
0: 해외 갔다 오면 바로 김포공항 앞에 있는 공항 칼국수 집에 갔어요. 얼큰하고 항공사 직원들은 다 거기 갔어요.
1: 아.
0: 홍항 칼국수. So

0: in the past, Mr. Lee used to work for the Korean Air, and there was Gimpo International Airport. And in front of that, they had the kalguksu place, the knife cut noodles. It's a little spicy, and it's just so delicious. And all the staff members who used to work there would know this place and crave the food after coming back to Korea.
1: 요즘은 네. 이제 김치찌개죠. 맛있는 얼큰하고 예.
0: 아, 아무래도 그런 칼칼한 게 땡기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해외 갔다 오면 all right. 네. But these days he craves kimchi jjigae a lot. You know that spicy stew taste after going abroad, coming back. You always crave that spiciness, that kick, I think. All right. Well, if a friend, a foreign friend could try just one Korean dish or any menu, what would you recommend them?
1: 추천할 게 너무나 많고 그 맛보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네. 그중에 최근에 들어서는 한정식집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0: 네. So there are so many diverse foods that he would like his foreigner friend to try out. But recently, he thought Korean full course meal, we call it 한정식, would be the best.
1: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은 나물을 포함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다 맛볼 수 맞아요. 있습니다. 잡채도 그렇고 네. 불고기도 그렇고.
0: Because with Korean full course meal, you can try out the different foods in little plates. 잡채, 불고기, whatnot.
1: 가끔 여행하는 기간은 짧은데 많은 음식을 먹고 싶은데 네. 아 이걸 한 번 가면 먹을 수 있는 게 좀 많지 않으니까 네. 기회가 한정식 집에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베큐로 합니다.
0: So if you're visiting Korea and you don't have many meals to enjoy, just go to a 한정식 restaurant or a Korean full course restaurant to try out the different foods they offer in the course. Well, what makes you think then that was a really good meal? For you. 이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아, 오늘 밥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라고 느끼게 하는 중요한 조건은 뭔가요?
1: 음식은 네. 역시 맛인데 맛과 정성인데 그래도 제가 맛있게 음식과 맛과 맛이 정성이 든 네. 음식을 뭐 맛있게 먹으면 좋긴 좋은데 편한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먹었고 났을 때 아, 그 편안함, 네. 행복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너무 동의합니다. 네. 편하지 않으면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맞아요.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네. 모를 수도 있고. 맞아요. So what Mr. Lee said is, of course, the taste of the food is the first thing that's really important. But even though you're having delicious food, you have to have it with people you're comfortable with. So having it with comfortable, good people i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when you're enjoying good food.
1: 암만 뭐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음식이라도 조금은 불편한 자리면 네. 그렇게 못 느껴요.
0: 그렇죠. 즐기기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2: Even if you're going to a Michelin 3-star restaurant, if you're with people you're not so comfortable with, you can't really enjoy the taste of the food.
0: I agree. All right. Well, what lesser-known side of K-food do you hope the world discovers next? 아직 세계 무대엔 덜 알려졌지만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꼭 맛봤으면 하는 K-food의 진정한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우리가 전통 장류의 시간의 맛과 발효, 네. 정성, 오랜 시간의 맛, 요 전통장 발효, 그리고 식재료 본연의 맛 이런 것들을 정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은 저는 양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념의 조화.
0: So the harmony of the sauces that can mix the different fermented sauces with different foods is really important. Okay.
1: 요즘 외국 셰프들이 한국에 오면 사가는 것들이 참기름, 들기름입니다. 그래서 나물 요리를 생각해 보면 다양한 제철식 그 나물의 본연 외국에는 삶거나 볶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고 그리고 다양한 그 양념, 뭐 고추장도 넣고 네. 그 조화. 그래서 나물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또 하나의 그 뭐랄까 한식? 예, 이런 것 같습니다.
0: 네, so foreigner chefs these days, when they come to visit Korea, they buy all the different sauces and the
2: oils like 참기름 and 들기름 made with sesame, whatnot. And they like the harmony of the different sauces and the oils mixed together to create like 나물 as well using vegetables too. You know what? It's already time to wrap up.
1: I'm sad.
2: 이렇게 so sad, right? 이렇게 맛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갔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How was it?
1: 아, 저는 이 프로 이 전 세계에 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한식에 대해서 얘기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즐거웠고 네. 행복했습니다.
2: Thank you so much. 저희 너무 즐겁고 배고픈 시간이었어 듣다 보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Thank you so much. Mr. Lee said he enjoyed this talk because he was able to talk about K-food with all you crunchers. And it made me really hungry during this time as well. We'll have to sign off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This is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had Coffee with an Angel by Kim Sung-ho. We'll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이 사장님?
1: 네.
2: Keep crunching! Crunchy.

0: 맞아요. 아 근데 상상만 해도 막, 막 울렁거려.
1: I'm getting like woozy just thinking about
2: it. You know, sometimes in those driving scenes,
0: yeah.
2: 그러면 의자가 이렇게 하면 네. 약간 멀미할 수도 있겠네요.
0: 맞아요. 진짜 완전, right? Car sickness,
2: That's right?
0: right? Yeah. So people are willing to pay a little more for this kind of experience because they just simply can't get it at home. So these huge IMAX screens, 40X seats, plus you get that amazing sound, oh, right? Yeah. And even special movie merchandise.
2: Well, I think one of the things is also, you know, when you're at home, you're just, you know your TV.
0: Yeah.
2: You know your computer screen. You know it. So, well, it's in the screen.
0: Yeah.
2: So you have to go somewhere where it's like bigger so you can really experience the sounds, the shaking and everything, right?
0: 맞아요.
2: It's 네. the whole experience, not 맞, just the movie.
0: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영화는 안 봤는데 그 MD, 한국에서는 MD라고 하잖아요. It's merchandise, right? Oh, yeah. MD 사는 것도 저 좋아하거든요.
2: Yeah.
0: Recently, I think not just in the States but also here in Korea, 무슨 영화 MD가 뭐가 제일 인기냐면요. 그 팝콘 통.
2: Oh.
0: Like popcorn buckets.
2: Yeah.
0: But they're in special shapes and sometimes it looks like a toy but it's a popcorn bucket according to like maybe like a movie character like the movie you're watching. Or I've seen those 그 여러분 그 Dune 알죠?
2: Dune, yeah.
0: Dune, right? You know those huge sandworms?
2: Oh.
0: In the movie, they made the popcorn bucket looked like a huge sandworm.
2: Wow.
0: So you're putting your hand inside the sandworm's mouth to you know, take out popcorn.
2: That's really good because I think what happened is lately with all these OTT platforms, everybody just got so used to just the regular experience of watching it at home.
0: 맞아요.
2: 집에서 보는 게 너무 편한 건데요. You have to go out and then get the full experience. So I think even the movie people, they make these like special limited edition popcorn, you know, jugs or the characters and merchandise that you can only get during that time.
0: 맞습니다.
2: And you never know.
0: 네.
2: It could become collector's items later.
0: 어, 맞아요. 그래서 저의 뭐 그런 거 버리 뭐 안 버리고
2: 그러니까
0: 최대한
2: 깨끗이 닦고.
0: 네. 어, 근데 저 팝콘도 안 넣었어요. They ask you these days, do you want popcorn separately? Because some people, they want to keep it as clean as they
2: That's
0: can.
2: That's smart, yeah.
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스타분들, 뭐 최근에, well, like what movie did you enjoy or what movie did you watch? Or maybe have you had any special experiences recently, like an IMAX or a 40X, right? Let us know how it was. 저랑 한영 너무 궁금해요. 우리 그런 거 안 해봐서.
2: I know.
0: 네. 너무
2: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0: 네, 우리 저랑 현이 형 너무 문화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2: 공유 좀 합시다. 얼마큼 좋은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0: 너무 궁금합니다. 자, That's real right. quick. 자, 그러면 IMAX, 40X, 뭐 ScreenX, 뭐 Dolby Cinema 뭐 이런 거 많이 들리잖아요. Right? When you're watching movies. 이거 도대체 뭘까? 자, IMAX는요. 이거 줄임말인데 Image Maximum에서 나온 이름이래요. Image Maximum. So, IMAX는요, 완전 큰 화면하고 웅장한 사운드를 IMAX라고 합니다. And I think the ratio is a little different too, according to the director. 최근에 나온 그 Christopher Nolan 영화 있잖아요.
2: Yeah.
0: 그 Odyssey.
2: Yeah. They said it's bigger. So even the camera is different.
0: 맞아요.
2: 카메라가 너무 커가지고요. 네. They had to make a special box.
0: 맞아요.
2: 되게 시끄럽고 하는데요. 네. 그거를 다 찍고 싶어서
0: 네.
2: they made a special box. 그래서 그 연기자들이 약간 당황했대요.
0: 너무 커서.
2: 그래서 이게 어떻게... 뭐, 나
0: 그리고 근데, 찍을 때마다 몇 분밖에 못 찍는다고 네, 들었어요.
2: That's right, because it's just one shot all the way through. So 그 연기자들이, 네. 어, 제가 뭐 잘못했나요?
0: 네.
2: So, no, we have to.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기기.
0: 맞아요. 일단 뭐, you know, for like, you know, the paying customers, right?
2: Yeah.
0: 그리고 40X는요, 이것도 약자인데 4D는요, four dimensional 말이에요. Four dimensional. 왜냐면 우리는 3D.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2: Yeah.
0: 3D, right?
2: Plus one.
0: 그렇죠. 4D까지는요. 일단 영화 보는데 3D plus 냄새, sound, 움직임까지 그거를 포함한단 말이에요.
2: Yeah.
0: 그래서 뒤에는 X는 experience, 4DX, 4D experience를 말하는 겁니다.
2: 아, 여러분 그 기억 혹시 안 되실 것 같은데요.
0: 네.
2: 원래 3D 영화 처음 나왔을 때 안경.
0: 맞아.
2: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있었는데요.
0: 80년대 그쵸?
2: Yeah. So when you went in, they had glasses.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 나눠줬어요.
0: 맞습니다.
2: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거
0: 갖고
2: 가져가죠. 가져가요.
0: 네.
2: 네.
0: ScreenX. ScreenX는 뭐냐면 이 앞과 양옆 벽까지 쓰는 270도 화면을 ScreenX라고
2: 그렇죠.
0: 말합니다.
2: 그렇죠. 90도는 이거잖아요.
0: 네.
2: 우리가 보는 거 여기 그리고 여기는 180도인데요.
0: 그렇죠.
2: 270이면 여기 뒤에까지
0: 맞아요. 보통
2: 거죠.
0: 영화 화면은 180

0: Welcome to Hani's Vibe Check, where we break down song lyrics, explore their meanings, and feel the vibe all in one go.
1: That's right, Hani의 Vibe Check. 음악 속 가사와 뜻을 확인하는 Vibe Check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As Han Young mentioned, songs, you know, that hold a special place in his heart. We get to take a deep dive into the lyrics, see what these songs are trying to portray, what they mean. And at the end of the segment, we have a mini concert put on by none other than R&B 황제 Kim Jo Han.
0: Oh yeah.
1: All right, let's get it. 오늘의 한의 vibe check. 곡은 어떻게 됩니까, 형?
0: It's a beautiful song. The only problem today is Drew Hill has like four members, right?
1: Oh, Drew Hill 노래 갖고 왔어요.
0: That's right, Drew Hill. 여러분 혹시 시스코 아세요? 시스코란 가수가 있는데.
1: 네. 노래 못 부르는 것 같아요.
0: 그 노래 있죠.
1: 이 금지곡이죠, 부장님. 이 금지곡인 것 같은데요.
0: Even though it seems I have everything, I don't wanna be a lonely fool. All of the incomplete한 노래 주인공이 원래 Drew Hill이랑 그룹의 리드 싱어였습니다.
1: Cisco. 네.
0: 그래서 사실 Cisco 혼자 나오기 전에 Drew Hill이랑 그룹이 제가 좋아했고요. 원래 Jodeci랑 그룹이 있었어요.
1: Jodeci도 너무 좋아.
0: 근데 약간 목소리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한번 그 노래 그 노래도 한번 할게요.
1: 이 드루 방금 말했던 드루 오늘의 그 일단 하니 vibe check 노래 가수들 이 그룹이 드루 힐잖아요. 그리고 방금 아까 조르시 이름도 냈는데 이 그룹들이 조르시는 뭐 두 명밖에 없는데 these are like the representative R&B groups of like the 90s.
0: That's right. So it was Boyz II Men.
1: Yeah.
0: 그리고 Boyz II Men은 너무 잘 되니까 그런 비슷한 그룹들이 나오는데 Drew Hill은 아니 원래 Jodeci 나오고 나서 Boyz II Men이 되게 깔끔했으면 네. 그 Jodeci는 완전히 그 약간 터프한
1: 왜냐면
0: 느낌.
1: 조금 그 갱스터 랩 예. 그런 노래에서도 많이 피처링 해주고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0: 그렇죠. Jodeci가 Casey and Jojo도 있었고요. 네. Devante Swing이란 또 멤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룹이 됐다가 이제 또 두 명이 나와서 Casey and Jojo
1: 아 맞다 맞아요. Jodeci yeah. and then Casey and Jojo. But today for Hanya Vibe Check, Drew Hill, another very popular R&B group from the 90s and early on to the 2000s. 네, 2000년대로 넘어갔는데 what song did you bring by them?
0: Oh, it's another sad song because when

0: You're young and you always have a broken heart.
1: 네.
0: You sing through the broken heart to make it better. It's called Five Steps.
1: Five Steps. 아, 이 곡도 너무 좋아.
0: Five Steps.
1: 네. 자, 그래서 Drew Hill's Five Steps. 자, 이 노래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anyoung's going to be reciting for you the lyrics and we get to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as well. 그래서 형, 가사 어떻게 됩니까? 시작해 볼게요.
0: Okay, here we go with Drew Hill's Five Steps. I don't know how much longer you're going to be here. 얼마나 더 오래 당신이 여기 머물러 줄지 모르겠어. So I say my prayers every night. 그래서 매일 밤 기도를 드립니다.
1: 네. I don't know how much longer. 얼마나 더, right?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don't know how much longer you're going to be here. 당신 여기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다. 네. 근데 이 how much longer가요? 진짜 예를 들어 뭐 다음 약속이 있어서 나 다음 약속이 있는데 나 여기 얼마나 오래 있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좀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잖아요. Like, you know. Like 그런 말도 요즘 좀 이렇게 좀 슬프긴 한데 뭐 우리 부모님들,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0: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이 자리를 얼마큼 더 오래 갈 수 있을까?
1: 맞아요.
0: 약간 that kind of 느낌.
1: 네. We don't know how much longer they're going to be around. 이런 말 가끔씩 듣잖아요.
0: 생각해 보니까 제가 콩글리쉬 막 쓰네요.
1: 이제
0: 네, 죄송합니다.
1: 이제 알았어요. 저도 많이 써요. 그래서 I say my prayers every night. 한국어로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0: 네.
1: Right? But in English you don't do your prayer, you say your prayer.
0: That's right.
1: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0: Yeah. Mm-hmm. 그래서 I say my prayers every night. 그래서 매일 밤 기도를 드립니다. One for my mother, one for my father, and one for the love of my life. 그 기도를 하나님, 저의 어머님을 위해, 아버지, 그리고 내 삶의 유일한 사랑을 위해.
1: Yeah. 자, 일단 뭐 엄마, and then 아빠, and then the love of my life,
0: 나의
1: right?
0: 나의 사랑. 그렇죠.
1: 그만큼 중요하다. 네.
0: 이 자리가 얼만큼 소중한지 그래서 매일 밤 기도드립니다. So if you decide to leave today, then leave tomorrow at the door. 그러나 오늘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내일의 염려는 문 밖에 두고 가세요.
1: 잠깐 time. 나는 이분 위에 진짜 my love of, the love of my life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엄마와 아빠 같이 이렇게 이분 위에 기도하는데 잠깐 뭐 내일 떠난다고?
0: 뭐
1: 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0: 아니
1: 너를 위해?
0: 혹시나 왜 사랑은
1: 네.
0: 잡을 수 없거든.
1: 이렇게 기도하는데?
0: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뜻이 아니거든.
1: 아
0: 그리고 그분이 혹시나 더 행복하기 위하면 내가 보내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1: 네.
0: 내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너무 별로야. 그러면 이 분이 좀 더 좋은 뭐 분을 만나서 더 꽃처럼 이제 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끔 들잖아. 내가 당신을 위해 정말 예를 들면
1: 네.
0: 맛있는 것도 내가 못 사줬고
1: 예쁜
0: 옷도 못 사주고 뭐 이런 예를 들어 자책감이 있으면
1: 네.
0: 혹시나 가게 되면 you know, 뭐 그런 마음이 있다면
1: 네.
0: 그런 얘기죠.
1: 부장님이 뭐래 물어봅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보내주는 게 사랑입니까? 근데
0: 아니 보내주는 게 사랑이고 다시 오면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게 그
1: 네.
0: 저는 짝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은 짝사랑이에요.
1: 네.
0: 어떻게 보면 갈 거면 내 거 아니고 근데 다시 오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1: 그 이 짝사랑이요 이렇게잖아요. 이거는 영어로 unrequited love라고 하잖아요.
0: Right.
1: unrequited love, right?
0: 지금은 약간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1: 그런 느낌이에요.
0: 내가 너무 사랑해. 세 번째를 제일 사랑하는데 나한테 다시 올지. 나한테 다시 오면 내 거야. It becomes
1: 맞아요.
0: real love. 박수도 한 손으로 안 되잖아요.
1: 네.
0: 박수는 이렇게 소리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소리는 그 오른쪽 왼쪽 손이 딱 맞아서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사랑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아, 찾았어요. If you love something, let it go. If it comes back to you, it's yours. If it doesn't, it never was and it's not meant to be.
0: That's right.
1: 어. 부장님 이게 사랑입니다.
2: 네.
0: So, 다음 부분. So,
1: 네.
0: if you decide to leave today, then leave tomorrow at the door and take only half of

0: yesterday. 그러나 오늘 떠나기로 마음 먹었다면 네. 내일의 염려는 문 밖에 두고 가세요.
1: 네.
0: 그리고 지나간 어제의 기억은 딱 절반만 품고 가세요.
2: Oh, only half of yesterday?
0: That's right. And forget all the hope for the present, because it just went away. 그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의 희망은 전부 잊었어요. 이미 사라져 버렸으니까.
2: 아, 그럼
0: 이번에, 옛날 기억은 딱 네. 50%
2: 네.
0: 그리고 앞으로 100% 못 가는 게 네. 떠났으니까.
2: 아, 그럼 전에 있었던 좋은 기억들만 갖고 가라.
0: That's right.
2: 아, 근데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상처 받는 좀 안 좋은 이런 기억들을 갖고 가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내 우리 이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 아, 이게 안 되는 사랑에 이 미래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지금까지 좋았던 추억들, 좋았던 기억들, like these good memories that we have, lasting memories, take those with you.
0: 그렇죠. 약간 그럴 때도 있잖아. 예를 들면 네. 되게 어린데요, 갑자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약간 집안이 멀리 이사를 갔어요.
2: 네.
0: 뭐 다른 나라를 갔는데
2: 네.
0: 우리는 뭐 정말 멀리 된 커플이 될 수도 있을까? 뭐 시도는 하겠지만 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아. 기억들만 가졌으면 좋겠다.
2: 네. Question for you, 형. And question for our 부스타들. Do you think can long distance work? 이 long distance는 한국에서 롱디라고 하잖아요. 롱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0: 되는 사람이 있어요.
2: 네.
0: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2: 그럼 되는 사람들은 no matter the distance,
0: yeah.
2: it works.
0: They because their world 딱 이렇게 정리돼 있으니까 이게 흐트러지지 않고 그게 있는 사람들은 되고요.
2: 네.
0: 근데 뭐 계속 바깥에 가서 계속 일하고 사람 만나는 일 많이 하고 뭐 주말마다 뭐 파티 가고 이런 분들은 또 이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2: 맞아요.
0: Some people 네. need that person there. 어떤 사람은 매일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네.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의 템포에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2: 어 맞아. 어 so knowledgeable. Yeah.
0: 근데 웃긴 게 여기가 스토리가 다 안 끝났어요.
2: 네.
0: 이제 we were five steps from eternity. 우리는 영혼으로부터 겨우 다섯 걸음을 떨어져 있었고 We were four steps past love. 우리는 사랑을 넘어 네 걸음 더 나아가 있었죠.
2: 네.
0: And three wishes from touching the heavens above. 그리고 하늘에 닿기까지 단 세 가지 소원만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2: 아, 자 여기에서요. We were five steps from eternity. 자, we were 그 다음에 얼마나 뭐 거리든지 시간이든지 from 어디 무엇 이렇게 말하잖아요. So we were five steps from eternity. 우리가 그만큼 뭐 멀리 있었다. 그만큼 거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이거든요. So 예를 들어 we were five steps from eternity. Or 예를 들어 another example could be we were 30 minutes away from home.
0: 그리고 이 노래 같은 경우는 five steps면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선까지 진짜 되게 가까웠었는데.
2: Five steps. 이 다섯 걸음. 그쵸?
0: 거기 손 안 닿지만
2: 네.
0: 점프하면 달 수도 있을 정도였는데.
2: 조금만 더 갔으면
0: 그렇지.
2: 너와 나 영원이었는데.
0: 우리 조금만 더 노력을 했으면
2: 네.
0: 뭐 더 매력을 느꼈으면 더 가까웠으면.
2: 아쉽다.
0: Who knows.
2: 아깝다.
0: 그래서 three wishes 그래서 뭐 결국은 안 된 거죠.
2: 네.
0: 네. So it's a sad love song.
2: 맞아요. 결국 안 된 사랑이 뭐 아니라고 하는데요, 부장님. 아니요, 결국 안 됐어요.
0: 부장님,
2: 왜냐면 그만큼 가까웠는데 안 됐다라고 말했잖아요. We were five steps from eternity. 됐으면 이 말 못 하죠. But if you say we were five steps from eternity, 그러면 될 뻔했는데 안 됐다.
0: 그리고 너무 좋아했고 그냥 그것만 갖고 이제 이분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 좋았고 후회하지도 않고 그냥 이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다.
2: Oh, why do I remember this song as being such a romantic song? 이렇게 가사 보니까 슬프네요. This song's so sad.
0: It is.
2: I didn't know it was such a sad song. It 그러니까, sounded very romantic though.
0: It is. 그러니까 이 들었을 때
2: 네.
0: 약간 그 가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안 보잖아요.
2: 네.
0: 되게 로맨틱하다. 근데 아닌데.
2: 맞아요.
0: It's a sad song. 그러니까 제

0: 노래 사랑해요랑 노래 있거든요. 네. 어 결혼식에 이거 불러주세요.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어 김주환 씨 그 혹시 저 결혼식에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안 되거든요.
1: 혹시 이 밤의 끝을 잡고 네,
0: 이 밤의 끝 그럼 오늘 결혼하고 안 보려고 내일.
1: 네. 네. 혹시 천생연분
0: 오히려 천생연 해피 엔딩이잖아요.
1: 해피 엔딩이라서
0: 서로 놀다가 아, 어쩔 수 없이 우리 뭐 걸렸다 그래 너랑 나랑 똑같아.
1: 맞아요. 네. So a tip advice for maybe listeners out there that in the future maybe you want to I don't know request a song 가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ook at the lyrics. Make sure you know the meaning of the song before you request the song to somebody.
0: Yeah, some 네. songs are really tricky. 정말 노래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가사를 부르면서 무슨 생각도 안 하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이런 내용이네.
1: 맞아요. Yeah. 맞습니다. 좋아요. So, Drew Hill, five steps that Hanyoung has brought for us for today's vibe check. 방금 가사를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에 이제 우리 한이 형의 네, 목소리까지
0: 죄송해요. 일단 먼저 죄송한 게 네. 제가 멤버가 좀 너무 없어서요. 뭐 여기서 가운데 그 5 steps 그 부분에 화음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그냥 솔로 노래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1: 아, 형. No problem. No problem입니다. 네. So, you ready?
0: Let's get it.
1: All right, 형. 아, 나 형. 여러분. Yeah. Enjoy.

0: 아니 인간 아니다 진짜. 와 진짜 너무 좋았어요 형.
1: 아 땡큐. 와. 나 이거 처음 불러. 어, 아니. 왜 이게 네 명 노래거든.
0: 형 노래인 줄 알았어요.
1: 네 명 노래이기 때문에 혼자 네. 부를 일이 없거든요.
0: 와. 아니 저는 이 한이의 vibe check. I mean I listen to you every week. 당연히 그때 너무 좋았는데 희한하게 오늘 와 오늘 진짜 너무 엄청 감동받네요. 오늘 I don't know maybe because we like you know found out a little bit more about the meaning of the lyrics. 근데 딱 그 형 목소리와 yeah. 오, 너무 어울리고
1: It's 와. The songs that I grew up with. So 그냥 그냥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연습하고 네. 왔는데 뭐 사람 앞에서는 네. 처음. 뭐 이 노래 뭐 노래방이 없잖아요.
0: 진짜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여러분 부럽죠. 저는 매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 근데 뭐 여러분들 스피커로 이렇게 이어폰으로 들으면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장난이에요.

0: 미용실에서 했습니다.
1: 어, 미용실에서요?
0: 네. 네.
1: Actually cutting hair?
0: So 머리 안 자르고 네. 그냥 샴푸, 염색, 어. 샴푸, 아. 사무실 어 그런 거 하고
2: 염색.
0: How old are you? 염색할 수 있어요.
2: 위험한데요?
0: 잘 할 수 있어요.
2: 그러니까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4: 오 와우 I am full. Oh, it was really delicious. Oh, this restaurant looks really nice and fancy. Honey, how did you choose this place?
3: 어떤노? 진짜 고급이제.
4: Oh, look at all these cutlery and plates. They look also expensive.
3: 여기는 사람들이 이 식당에 오면 숨만 쉬어도 돈이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4: Wow, I've never been to a place like this before.
3: 그래도 우리가 이런 데는 한번 와봐야 그 뭐고 SNS도 올리고 한다 아이가 진짜 좋지?
4: Oh, thank you for bringing me to such a wonderful place. Next time, it's on me.
3: 잠깐만 잠깐만 wait a minute. Next time, 다음에 네가 산다고?
4: Oh, of course. I have a conscience too. Since you made a reservation at this expensive restaurant for me, I'll take you somewhere nice next time.
3: 이거 앤 눈에 일해야지. 내가 사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이고?
4: When you said we were going to make a reservation, I thought you were treating me. Isn't that what you meant?
3: 아니, 아니, 아니. 네 그게 무슨 말이고, 무슨 말이고. 예약은 예약이고, 밥값은 각각 내야지. 잠깐만, 보자. 계산서에 10배. 엄마야, 진짜 많이 나왔네. 잠깐만, 내가 계산기로 나눠볼게.
4: Oh, do you really have to go that far? Are you really going to put a price on our friendship like that? Huh?
3: 야, 계산하는데 헷갈리니까 조용히 좀 해봐봐. 125만. 야야야, 야, 잠깐만, 니 어디 가노?
4: Oh, thanks for the meal. I don't want to put a price on our friendship, so I'm going to head out first. 나 간다.
3: 오늘 배워볼 표현, 다음엔 내가 살게. 영어로 뭐라고 해?
5: Next time, it's on me.
3: Next time, it's on me.
5: 누군가로부터 식사나 음료를 대접받았으면 다음엔 내가 살게 라는 의미로 It's on me. 직역하면 그건 나에게 달려있다처럼 보이지만 내가 계산할게, 내가 살게 라는 뜻입니다. 저녁은 내가 살게, Dinner is on me. 음료는 내가 살게, The drinks are on me.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다음엔 내가 살게. Next time it's on me.
5: Next time it's on me.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6: See you tomorrow.
7: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8: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9: 맞다. 올스타.
7: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9: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7: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웃으세요.
9: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10: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Was my mic on?
1: I think so. Yeah.
2: 부장님 죄송한데 여기 그 레이트 살짝 이 마이크에 그 목소리 레그가 좀 있습니다.
0: Okay. Oh, there we go.
2: 감사합니다.
1: My goodness. Yeah. Hello, everyone. I'm glad that some of our listeners are noticing the 네. creepy background. 네,
2: 맞아요.
1: 오늘 배경 뭔가 네. 무섭네요. 유저님께서 또 이미 딱 봐주시고 알아봐 주시네요.
2: 일단 오늘 최대한 우리 청취자들 이 몰입 확실히 되게 we got rid of all props. Usually they have like, we have like, you know, cute little chalkboard, cute yeah. little dolls.
1: They're all
2: right?
1: dead.
2: 네. Just kidding. Just literally.
1: Kidding. Just kidding.
2: Just for this, just for today's segment, yeah. they're dead.
1: You know, in this heat, I feel like almost at least every other night, 이틀에 한 번 꼴로 공포 영화 보고 있어요, 저는.
2: 어 진짜요?
1: 그러니까 막 집중해서 안 보더라도 네. even if I'm not focused on it, I just like to have it on the background. Yeah, I like I need some like creepy vibes.
2: 저는 every other film I see is either like a horror or a thriller.
1: Okay, so I always wanted to ask you this because yeah. you have a fondness
2: 네.
1: for horror films.
2: 네.
1: 그 호러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2: 좋아해요.
1: 언제부터 좋아했고 왜 좋아하게 됐을까요?
2: It's weird, and it's like recent too, like the past 2-3 years, and I could pinpoint exactly what movie made me like, 와 이게 공포 영화, 호러 영화의 매력이네. It's the first time I saw my favorite horror movie, just in general, Hereditary.
1: Okay, that's a good one.
2: 유전이라고 영화가 있거든요.
1: 맞아요.
2: Directed by Ari Aster.
1: Yes.
2: 여러분 진짜 in my opinion the scariest movie.
1: Yeah. If you're a fan of Ari Aster, have you seen his short film? 졸업 작품으로
2: 네.
1: 만든 단편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2: 단편 영화는 안 봤는데요.
1: It is on YouTube.
2: 네.
1: It's not for the 뭐라 그러죠? Faint of heart.
2: Faint of heart. 네.
1: 좀 그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보면 힘들 수도 있는데.
2: 좀 심장 약하면.
1: 네. 네, 네. 심약한 분들은 보지 네. 마시고.
2: 난 바로 본다.
1: Check it out. It's really well done.
2: 네.
1: And like he has such a vision.
2: 네.
1: Such a singular vision. So
2: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영화 때부터 I just started going into like this, you know, rabbit hole of horror movie.
1: So it's not. It's recent since you were a grown up. 어른 되고 나서.
2: 맞아. 대학교는 이렇지 않습니다. 대학교 때는 뭐, you know, like. Batman,
1: yeah.
2: well, Transformers, uh-huh. Matrix, uh-huh. right? 막 이런 액션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들만 봤는데 it wasn't until recently, and it was way later that I saw
1: yeah.
2: Hereditary.
1: Okay.
2: That was like, wow.
1: Ooh.
2: 네.
1: Yeah.
2: 그 정도입니다. 일단
1: I love
2: 그만큼
1: it.
2: 공포 영화 좋아하는데.
1: 우리 부스타들도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2: 네, 우리 유주님은 저 내일 치과 가는데 무서워요라고 하네요.
1: 오늘 이거는, 또 작품과.
2: 네. 이거는 연결이... 영화 필요 없이 그냥 리얼리티가 공포다. 네.
1: Wait, but that, okay. Let's get into. Let's tell them what today's 작품 is
2: 일단 뒤에 딱 이 우리 백그라운드 보고
1: 느껴지시죠 여러분?
2: 네
1: 느껴집니다. This is what happens when a period piece and zombies get together. 한국의 아니, 사극 좀비 스릴러 시리즈 Kingdom.
2: 맞아요. 진짜 와, 이것도 좋습니다. masterpiece죠.
1: Yeah.
2: 네.
1: Such a masterpiece. 네, 혹시 안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요. 그 죽은 자들을 되살리는 어떤 이 역병이 퍼지면서
2: 맞아요.
1: 벌어진 이야기여서 역병, what's so funny?
2: 아니, 근데 딱 우리 딱 타이밍 맞게 우리 부장님이
1: yes.
2: 오늘
1: look,
2: 썸네일 이렇게 올려주는데
1: look at that.
2: 이 분위기 킬러입니다. 부장님, 죄송한데
1: It's really well
2: 분위기
1: done.
2: 확 깨졌어요.
1: I'm curious. 혹시 왼쪽에 있는 좀비 혹시 제 얼굴인가요? 아, 민수, 둘 다 민수의 얼굴이에요?
2: 네. 둘 다 제 얼굴인데 자, 우리 라디오 청취자들 위해 그래서 이게 너튜브의 진짜 매력이 이거거든요.
1: Yeah.
2: But for listeners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so our media producers 진짜 오늘도 했습니다, 진짜. 오늘도 했는데요.
1: 일단 이 딱 투샷이 있죠, 이
2: 네.
1: 포스터에.
2: 네.
1: What's on the left side?
2: On the left is a reflection on what it looks like I'm holding a sword.
1: Yes.
2: And on the sword, a reflection of a zombie's face, right? 근데 it's like one of those like half-half kind of like half of a zombie face. And the other half on the right is my
1: 민수.
2: face.
1: 네. 근데 이게 it's a very kind of a confusing image. First of all, 표정이 너무 좋아요. The expression on Minsu's face on the poster is just pristine. 너무 좋아요. 뭔가 it's 네. complex, it's dark, 네. it's scary, it's calm, it's everything.
2: You got all that from that expression?
1: Yeah. But first of all, you're blonde. 일단은 노란 머리고요.
2: Why am I blonde?
1: And you're wearing one of those, like, what do you call those glasses?
2: It's like one of those 1950s, 60s, like, yeah. half, like, the half-frame glasses.
1: And you have a questionable mustache. 어딘가 의문스러운 코스염을 달고 있어요.
2: 저 코스염은 분명히 우리 딸이 아마 그 네임펜 갖고 yeah. 막 이렇게 그냥 코 밑에 이렇게 칠한 느낌.
1: Yeah.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민수's kind of handsome.
2: 조금.
1: 민수가 이목구비가 굉장히 좀 잘생긴 것 같아요.
2: 계속 보게 되면.
1: You've got great features.
2: 아, 감사합니다. 네.
1: 네.
2: 일단 우리 미대 PD님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의 Focus, yes. 이거 시리즈로 해야 되죠.
1: 맞습니다.
2: Kingdom. 네.
1: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the main character is played by actor 주지훈. He plays the crown prince, 왕세자 이창이고요.
2: Yeah.
1: 이제 그 이 역병의 진실과 또 왕실 내부에 또 there's conspiracies. 그 음모가 있어서 이제 동시에 파헤치는 그런 역할이고요. What I kind of once I knew what the story was about. Mm. So usually, you know, when it's an English 약간 현대 세팅에서 좀비물이면 좀비란 단어가 나오기 마련인데
2: 네.
1: because it's set in the Joseon Dynasty, 좀비를 어떻게 표현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2: 어, 맞네요.
1: Yeah. So they use expressions like the infected.
2: Yeah.
1: 네, 역병.
2: 역병.
1: 역병이 걸린 자들 네. 아니면 뭐 죽은 자들.

0: 또 뭐 죽은 자들. Yeah, the dead.
1: 맞아요. If you pay close attention to a lot of these zombie films, you don't hear the characters saying it's a zombie.
0: No, so that, I kind of like that. Yeah.
1: 좀비란 단어를 잘 쓰진 않아요. 네, 영화에서. 네. 네.
0: Also, just to, before we get into the scenes, we'll get into it. It's such a beautiful series. The costumes, the art direction, the color grading. 네. 이 굉장히 그 cinematically such a great masterpiece.
1: This is a series that gave our cut, right? The 그 신사 hat from back then, right? This like world fame basically. Yeah. Everybody saw the series and everybody was like, I want that hat.
0: Yeah.
1: 네.
0: It became fashion.
1: 맞습니다.
0: Yeah. Also written by the great writer Kim Eun-hee.
1: 맞아요.
0: And yeah, it's also it's famous for its Korean zombies move a little differently, don't they? We're gonna get to see how they move when we start the scenes.
1: 좋아요. So scenes from the series Kingdom. 여러분, enjoy. 자, cue.
0: Gogare, 수많은 시체들이 물가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간신히 절벽 위로 올라온 서비. 서비 barely pulls herself up the cliff. 그 아래에는 겁에 질린 범팔이 바위에 매달려 있다.
2: 서비야, 서비야, 나 좀 잡아다오. Help me up.
0: Okay, give me your hand. Hurry. They finally reach the top and catch their breath, but below them. The infected are still moving. Even in broad daylight. 해가 떴는데도 시체들은 여전히 날뛰고 있다.
2: Why are they still moving? I thought they stopped when the sun came up. 해가 뜨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 아니었느냐?
0: I was wrong. It isn't sunlight they fear, it's warmth. 저들이 두려워하는 건 햇빛이 아니라 따뜻한 기운이었던 겁니다.
2: 뭐?
0: 생사초는 추운 곳에서 자라는 풀입니다. The resurrection plant grows in the cold. 저들도 그 성질을 이어받은 것이지요. As long as it stays cold, they won't sleep.
2: Then, what are we supposed to do? If they stay like this day and night, we're dead. 밤이고 낮이고 계속 저러면 우리 꼼짝없이 죽는 것 아니냐?
0: No, no, no. Something is strange.
2: 또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0: 어제부터 지금까지 저들의 수가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Their numbers haven't grown since yesterday.
2: What does that mean?
0: 이 근처에 있는 괴물은 저들이 전부라는 뜻입니다.
2: 그래, 여기엔 더 없다 치자. But the town must be crawling with them then. 읍성에는 저런 것들이 득실 것일 텐데. How are we supposed to get there?
0: Oh, we're not going to the town.
2: 그러면?
0: Upstream. You saw it. They cannot cross water. 계곡을 따라 위쪽으로 가면 저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갑시다.
2: 서비야, just how far are you taking us? 물어봐. I have bad knees.
0: 성벽 위로 홀로 선 세자 이창. 조학조에게 정보를 흘리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된 그는 가장 가까운 이들까지 의심을 하는데 He starts becoming suspicious of even his closest people. 그때 오랜 중신 무영이 다가온다. 저하, 안현대감족 사람들이 수상합니다. His men are acting strangely. 이 역병에 대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They seem to know a great deal about this plague. 조학주 대감과도 무언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We should leave at once. I will escort you.
3: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Why are you telling me this?
0: I beg your pardon?
3: 조학주가 시켰느냐?
0: 조하! What do you mean?
3: 내가 이곳에 올 것을 조학주의 군사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 His soldiers knew I was coming here. Someone close to me has been feeding him information.
4: 내 곁에 누군가가 내 움직임을 흘리고 있다는 뜻이다.
3: Was it you?
0: 저하!
3: Are you trying to turn me against my teacher too?
4: 이제는 나와 스승님 사이까지 갈라놓으려는 것이냐?
5: Do you really not trust me? I left my pregnant wife behind. I left my family, everything, to follow you all the way here, and you still cannot trust me?
6: Joakju had taken Muyeong's pregnant wife hostage, forcing him to report the prince's movements.
4: 결국 조학주에게 버림받아 세자의 품에서 숨은 거둔다.
2: 무영아! 무영아! 이봐라! Your wounds are too severe! 무슨 방도가 없겠느냐! 어서 무영을 살려내라!
7: 좋아! 중전의 사가에 제안 사람이 있습니다.
5: I wanted to protect you to the very end, but I failed you.
7: 제가 아주 나요. 전하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5: Forgive me, Your Highness.
2: 무영아!

0: 왕위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고 속이는 중전 개비 조씨. The queen has claimed another woman's baby as her own heir. 그 비밀을 알아챈 아버지 조학주가 딸을 찾아와서 정면으로 맞선다.
1: I hear this is the son you gave birth to.
0: 중전께서 낳으신 아이라 들었습니다.
2: Yes. Look how smart he looks already. He'll make a magnificent king.
1: You would even lie to me?
0: 내 앞에서도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2: I don't know what you mean.
1: That child did not come from your body.
0: 궁 안에 아이들을 모아들인 것도 산모들을 죽인 것도 모두 내 짓이더냐?
1: Was that all you're doing?
2: You always told me we must do whatever it takes to protect the royal family. 왕실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0: 그래서 천한 것의 자식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
1: So you would put a commoner's child on the throne?
2: 왕이 되는데 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1: How dare you speak of royal blood?
2: What you wanted was power, nothing more.
1: Silence!
2: You made me queen. You wanted my son to become king.
0: 하지만 이런 것까지 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다.
2: No. You taught me very well. 살아남으려면 먼저 버려야 하고 권력을 지키려면 먼저 죽여야 한다는 것.
0: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너는 곧 서궁에 갇힐 것이다.
1: And that child will never be king.
2: 그건 아버지께서 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3: That is no longer for you to decide.
1: 뭐라?
2: You always dismiss me because I was a woman. 그 하찮았던 여자의 아이가 이제 모든 것을 가질 것입니다.

0: Yes. Scenes from the kingdom. Our kingdom.
1: Yes. 네. Oh my goodness.
0: 아, 이렇게 마무리했어야지.
1: It was quite dramatic.
0: 맞아요, 맞아요.
1: And also just really a standing ovation to your zombie
0: 그래요?
1: acting.
0: 아니,
1: so good. Yeah.
0: I was watching you know the scenes you told me to watch.
1: Yeah.
0: They all like I don't know they have down like what a Korean zombie like you know like the characteristics it would have. 항상 이게 they're like the their what do we call it? Their when they have their sights on something.
1: Yeah.
0: 이제 이 눈동자가 절대로 이 다른 데 가지 않고 And they're so fast. They run after you, right?
1: 이 그 빨리빨리 문화.
0: 맞아요. 한국인의
1: 한의 정서가 서려 있는 K-zombie.
0: 맞아요. Yeah. They got it. 그래서 저도 뭐, of course, you know, as a Korean, 그거 좀 naturally comes to me.
1: Yeah, I love it.
0: Right?
1: I love it. 네. All right, we're going to get into an expression.
0: 네.
1: 이 오늘 장면들에서 이 좀 자주 나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0: 네.
1: Strange.
0: Strange.
1: So we heard that, oh, something is strange. You know, they're talking about the dead. 그 괴물들 얘기를 할 때 strange가 나오는데 일단 strange 하면요.
0: 네.
1: 이상하고 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에요. Yeah. So, oh, that's strange.
0: 네.
1: He's usually here by now. 이상하네. 보통 민수 이 시간이면 와 있는데.
0: 이상하다.
1: 이상하다
0: okay.
1: 안 왔을 경우. But strange 말고 또 일단 비슷한 단어 한 뭐가 떠올라요?
0: Weird도 있잖아요.
1: Yeah.
0: Oh, it's weird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긴 한데.
1: Do you use them kind of interchangeably?
0: That's strange. Oh, that's weird. Yeah.
1: Yeah.
0: 진짜 바꿔서 그냥 to me, I don't know, like the same situation,
1: yeah.
0: I would be comfortable using both strange and weird.
1: 맞아요. 사실은 그냥 일상에서는 둘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0: 네.
1: 좀 이제 조금 깊게 파고 들자면 strange is a little more neutral.
0: Mm-hmm.
1: So something that's unusual, different from the usual.
0: Mm-hmm.
1: 평소와 다르다. 그리고 weird는 it's used more casually. 그래서 뭔가가 좀 괴상하다,
0: 네.
1: 기묘하다 할 때도 쓸 수 있는데요.
0: 네.
1: So for example, it was weird seeing my teacher at a nightclub. 뭔가 이렇게 스승님을 클럽에서 보니까 되게 이상하더라.
0: That would be a bit weird.
1: It'd be weird. I don't know.
0: Actually, 학생. 어, 여도 여기서 놀아.
1: Oh, hey. That would be a little weird.
0: Yeah.
1: 또 약간 strange, weird. 또 비슷한 단어들 몇 개 갖고 와봤어요. Odd.
0: Oh yeah.
1: Odd.
0: That's odd. That's strange. That's weird.
1: 근데 이게 또 홀수라는 뜻도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홀수는 이상한 건가? 저는 그렇게 항상 어렸을 때 외웠는데요. 약간 이상하고 특이한 거. Oh, that's a little od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0: 네.
1: Odd 뒤에 ball 붙여서 oddball.
0: Oddball.
1: If I say, he's an oddball.
0: 그쵸.
1: 좀 어떤 느낌이에요?
0: 좀 특이하다 사람이.
1: Yeah. 좀 사람이 좀 개짜예요.
0: 좀 you know a little different from the rest.
1: Yeah. But not like so negative.
0: 맞아요. 맞네.
1: Yeah.
0: 네. 좀
1: I mean,
0: 특이하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1: I own up to it. I'm an oddball.
0: Same here.
1: Yeah, I think so.
0: 네.
1: Yeah.
0: BFM에서 일하려면 you gotta have a little bit of odd in you.
1: Also, yeah, I think most of our boosters are kind of oddballs too.
0: 네. 우리 유준이 말해 민수 is a weirdo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 이 자리에 못 있어요.
1: 맞아요.
0: 네.
1: Another one is peculiar. 이건 좀 더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요. 독특하고 묘한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And bizarre. I like the word bizarre
0: yeah,
1: too.
0: Yeah. 맞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 여기서 interesting도 되잖아요.
1: Yeah.
0: 사람이 내 작품 봐봐 너무 예쁘지? Oh, interesting.
1: That's a very British way. The Brits, 영국 분들은 좀 이렇게
0: 네.
1: 이상한데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할 때 그냥
0: 네.
1: interesting.
0: 좀 돌려서 말하잖아요.
1: Yeah, interesting.
0: 네.
1: Yeah.
0: Interesting 하면 내 거에 뭐 관심 있다라고 이해도 하셨는데
1: 심지어 뭐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날 때도 oh, that's an interesting
0: that's
1: smell.
0: That's an interesting smell. That's an interesting look.
1: That's an yeah.
0: Right? 이렇게도 할 수 있죠.
1: That's so
0: 네.
1: true. Yeah.
0: 여러분 그거 들으면 9 times out of 10 뭐가 조금 이거 좀 안 맞다라고 분명히 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1: 맞습니다.
0: 사람이.
1: 네. 고지고대로 듣고 난 역시 흥미로운 체취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0: 맞습니다. 네. So Yeah. Weird, right? Strange, odd.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다음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Okay, one more. Turning A against B라는 표현 한번 사용해볼게요. So we heard in the show, are you turning me against my teacher? 지금 나와 스승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이냐?
0: 네.
1: 이런 대사가 있었죠. So when you turn, 한번 이게 visualize 해볼게요. Turning A against B.
0: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반대하게 서로 A와 B를 서로 싫어하거나 반대하게 만들더라. 사이를
0: 네.
1: 갈라놓는다는 뜻입니다.
0: 맞아요.
1: So he tried to turn me against my best friend. 내 절친, 찐친과 서로 좀 이렇게 싫어하게 만들려고 some people do that in relationships.
0: 맞아요.
1: Yeah.
0: Toxic. Very toxic 그런 사람들은요.
1: Or she turned the whole team against him. 팀 전체가 그를 아주 등지게 만들었다. Yeah, this is a very toxic behavior, turning people against others.
0: 맞습니다. 근데 turn A against B, 뭐 비슷한 표현 하나. Come between 누구와 누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민수와 저는요 아무리 연기를 잘 못하더라도 nothing is going to come between us
0: and acting.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국 전화해서 신고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계속 할 겁니다.
1: 네. 좋습니다.
0: 좋아요. 혜연, thank you so much. Another fun episode of All Star Theater Presents. 우리 이 문자를 꼭 읽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네. Claire 님이 말하는데요. Your acting is amazing. Aww. I can picture the scene in my head. 진짜 그 정도 상상할 수 있으면 we've done our job.
1: Mission accomplished.
0: Mic drop. 였습니다. Hey, Anne,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All right, bye, guys.
0: All right, folks. We're going to take a quick little song break. How very fitting. 아마 조선시대 때 좀비들이 있었으면 이 노래도 들었을 겁니다. Michael Jackson의 Thriller.

0: Chamão! Chamão!
1: Aí, já quero.
2: 아니 좀 지켜주세요. 아, 누가 오케이, 오케이, 뭐 그 멈추지 않으면 계속 하거든요.
1: 가자. 네. 뾰로롱입니다. 문자적인 시간이 돌아왔어요.
2: 네.
1: 오, 오늘 이번에 우리 민수 씨가 연기하시면서요. 네. 와 진짜 나날이 발전한다. 뭐 이러한 코멘트도 있었고 칭찬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2: 여러분. 네. 너무 감동받으셨죠.
1: 근데 우선은 그 다른 칭찬이 들어왔는데요. 네. 우리 칠리오 에스파크님께서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하시고 민수님 독서대 귀엽습니다 라고 하는데 또 어떤 네? 걸 말씀하시는 거죠?
2: 독서대?
1: 아, 여기 앞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2: 혹시 이, 뭐, 아, 이 독서대? 이거는요?
1: 칭찬할 게 없으셔서 네. 독서대 칭찬을 그러시죠.
2: 아니 이름 다시 뭐라고요?
1: 칠리오 에스파크님.
2: 네, 자 칠리오 엑스파크님.
1: 네네네. 네.
2: 그만큼 칭찬할 거 없었으면 굳이 그렇게 독서대에서
1: 말하면
2: 아, 그건 농담이고요. 아, 네, 일단 농담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독서대 너무 이쁘시죠.
1: 이쁘죠. 그렇죠. 독서대가 이쁩니다.
2: 네.
1: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한 번도 그 우리 부스타 분들이요.

0: 순위를 까먹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조금 뭐 테스트용으로 한번 여쭤봤어요. 어. 여러분들 혹시 1등, 2등, 3등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했는데 어. 아무도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HYE님께서요. 어? 어, 1등 낙지연이님, 2등 날쥐님, 3등 닥터수님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1: 어, 맞았어요?
0: 어, 맞나 봐요.
2: 우리 HY 우리 해님이
0: 네, 해님. 네. 크, 역시 HY님. 네. 와, 짱입니다. 짱.
2: 일단 우리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네. 감사해야 됩니다.
0: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이렇게 그렇죠. 챙겨 주잖아요. 어, 요즘님의 일.
0: 그렇죠. 그렇죠. 네. 서로 이제 요구가 많은 방송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날지 님께서요. 2등을 네. 하셨는데 네. 어떻게 2등을 하셨냐면 네. 오늘은 운전하다가 주차하고 출첵을 하셨다고. 어? 그때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운전 중이셔서 네. 그 순위 참여를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2: 잠, 네.
0: 근데 저희가 공영 주차장이나 유료 주차장 들어가서
2: 그 시간쯤 되면 네네네. 주차하고
0: 그죠 그죠.
2: 그죠. 그 정도 해야지.
0: 네. 오, 진짜 실제로 이행하신 분이 계셔서 겜덩스.
2: 네. Yes.
0: 그리고 우리 퍼즐 만두님께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썸네일 보시다가 yes. Welcome to 킹덤이 아니고요. 맨덤이라고 아, 하시고
2: Exactly.
0: 네. 그리고 닥터수님께서 민수씨 좀비 역할 정말 잘하네요. 너구리님 대사 어려운데 민수씨 너무 잘하시네요. 어, 독서대 칭찬은 더 없어요. 어, 걱정 마세요.
2: 어, 독서대 근데 업데이트 네. 왔어요. 우리 치리오 스파크님이 네, 꽃그림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아 이거는 꽃그림 있는 거는요. 이거 독서대가 아니고
0: 아, 독서대가 네. 케이스,
2: 이거 저 노트북입니다.
0: 네네. 케이스 케이스. 그리고 오지 우리 이제 다은님께서 어, 우리 민수 씨 연기하신 거 보고 네. 민수님 입 안까지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어, 굉장히 한번 해드릴까요?
0: 어, 한 번 더 가능한가요? 한 번 더, 앵콜 가능한가요?
2: 우리 시간 있습니까?
0: 어, 네.
2: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네. 너무 보여,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0: 아, 그렇군요. 네.
2: 그렇죠.
0: 맞아요, 네. 맞아요.
2: 딱 적당하게.
0: 적당하게. 네. 그리고 이제 3139번님께서요. 네. 90년대 네털리콜의 노래를 듣는 것처럼 추억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브라보. 이렇게 야,
2: 네.
0: 어, 엄청난 극찬입니다, 이거.
2: 왜냐면 어, 우리 아마 3139님은 우리 일부에 네, 우리 한이 형의 어, 한이의 vibe check 시간 때 그 Drew Hill 노래를 갖고 왔잖아요.
0: 맞습니다.
2: 혹시 우리 3139님도 그 시대 사람입니까? 네, 딱 그러면 저희랑 너무 딱 맞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2: 그 시대 노래를 너무 즐겨 들었으면
0: 그 vibe.
2: 우리 요정은 그 시대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0: 좀 몰라요.
2: 모르죠.
0: 아, 좀 모릅니다.
2: 네. 네, 어느 시대입니까, 요정님은?
0: 저요.
2: 네,
0: 전 MZ. 네, MZ입니다.
2: 좋겠다.
0: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죠.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unny 100th floor observatory.
2: 네. 네. 자, 우리 여정님. 네. 어,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0: 다음 주 연기가 기대되네요. 진짜.
2: 여러분 기대하세요. 항상 기대하세요.
0: 그렇죠.
2: Right, that is the rule here. 네.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Bye. 이쪽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킷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well done으로 부탁해요. 어?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4: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4: 아, 소고기입니다.
5: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Zero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와, 드디어 연예인들이 줄지어 온다는 그 요가 클래스에 겨우 등록했네.
3: Namaste. Welcome to Luxury Orsta Yoga Class. Your name, please.
2: Annie Park. I'm Annie Park.
3: Let me check. Oh, you're new to this class. Have you ever practiced yoga before?
2: Before.

0: No, first time, beginner class, please.
1: I see. That's no problem. Now, come over here and stretch her legs out.
2: Leg, 아, 다리를 요래 뻗어보라고, 예. 요래 이렇게 뻗어.
1: I'll gently press down on your lower back. Try to stretch your legs out as far as you can.
2: 아, 아 잠깐, 잠깐만요. 아, 그만 놀래. 아, 여기 되네. 아이고, 여기 되네요. 완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Very good teacher.
1: Not at all.
2: 아니, 잠깐 뭐 비웃으면서 나한테도 전혀 안 된다, 이건가? 아, 나 이거 보세요. 자, 잘 보세요. 다리를 이래 쭉.
1: Oh, now you're doing really good. Now, stretch your arms out and lie on your stomach. I'll help loosen up your lower back.
2: 잠깐만, 이제는 팔을 이래. 눌리지 말고요. 또 되네. 와이구야, 원더풀 티처. 땡큐, 땡큐 so much.
1: Not at all.
2: 아, 뭐 또 나 하시라고 안 된다노. 보세요, look at me. 팔을 이래 벌리갖고 이래 쫙 엎드리.
0: 오늘 배워볼 표현 천만에요. 별거 아닙니다. 영어로 뭐라고 해?
1: Not at all.
0: Not at all.
1: 상대방의 감사나 사과를 부드럽게 받아주면서 별거 아니야 라는 겸손한 느낌을 전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Thank you 라고 했을 때 You're welcome 을 사용하죠. 여기에 조금 더 겸손한 느낌을 더하고 싶다면 Not at all 을 사용해보세요.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천만에요. 별거 아닙니다. Not at all.
1: Not at all.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